자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삼지연 산악관광지구 건설과 함흥시의 공장기업소들을 현지료의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당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도당위원회들의 소식과 시간을 주름잡는 분투로 이런 제목의 글, 그리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일평균 103%의 비료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소식과 령동 탄광의 10갱 채탄 이중대와 김광철 청년 돌격대에서 연간 석탄 생산 계획 3년분 굴진 계획을 앞당겨 환수한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는 소식. 탄광마을 건설중앙지휘부에서 탄광마을 탄광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을 각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 이런 제목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무력에 대한 영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장군님의 혁명 영도의 거룩한 발자취가 뜨겁게 깃들어 있는 철용을 찾아서 쓴 기행을 사진과 함께 싣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50돌세 즈음하여 단천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이 진행된 소식과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 및 원동 지역을 방문하신 15돌세 즈음하여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산당 연맹 소련 공산당 중앙리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그리고 정치 용어 혁명적 준법 기풍을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인재 육성과 일꾼의 역할 이런 제목의 글과 강원도당위원회에서 강원도 정신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기 위한 사상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당원의 용의를 실천 속에서 빛내어가고 있는 당원들을 소개한 기사와 올해 들어와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100여 명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산골, 농촌의 학교들로 자원 진출한 소식, 그리고 농군맹중앙위원회와 각급 농군맹 조직들에서 사회주의 경쟁을 더욱 활발히 조직 전개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자기 직분에 충실한 사람이 애국자이다 이런 제목으로 높은 책임성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두 번째 분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프로그램 존시회, 교육지원존시회가 개막된 소식과 제7차 전국 3대 혁명서적 기술혁신 존시회가 폐막된 소식, 그리고 자랑찬 우승으로 조국의 용예를 또다시 떨치였다 이런 제목으로 제11차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 감독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논판 양호 정책이 안아온 흐뭇한 결실 이런 제목으로 재령군 삼지강 농장을 소개한 글과 기술혁신 분위기를 고조시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조양 탄광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과 선진적인 영농 방법 도입 과정에 홍원군 남해 농장의 한 작업 반장이 찾은 교훈에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포전들에서는 어떤 연구 성과를 반기는가 이런 제목으로 과학농사 추진조의 한 송원이 들려준 이야기와 지적 소유권 부문 졸람의 2026 준비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소식, 각지에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는 소식을 싣고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전체 인민의 애국심은 국가를 떠받들고 혁명을 전진시키는 가장 위력한 힘이다 이런 제목의 글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삼지연 산악관광지구 건설과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 료의한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금속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기술혁신으로 생산 정상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위대한 선군용장의 불멸의 군건설업적에 있어 존엄 높은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비롯해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글들과 강원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철용을 답사

0: 것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하나의 지향, 하나의 마음으로 이런 제목의 글을 비롯해서 당시 구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꾸려본지는 라곤기계 종합기업소를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개막된 소식과 평성시 정오기지가 새로 일도선 소식, 그리고 제7차 전국 3대 혁명 서조 기술혁신 전시회가 폐막된 소식과 각지에서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내줄 설비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원군은 주체 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는 데 대해 쓴 글과 인민군 군인들을 위해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 있는 유난군 농업경영위원회 노동자 서용식 동무를 소개한 기사, 조국이 감높이 내세워준 애국적인 근로자들을 소개한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황해남도에서 수천 킬로와트의 태양빛 발전 능력을 새로 조성한 소식과 올해 들어와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100여 명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산골, 농촌의 학교들로 자원 진출한 소식, 함경남도의 수백 명 여성들이 창조와 혁신의 전구들로 용약 탄원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평안북도에서 소비품의 질 제고를 추동하는 제품 품평회를 의의 있게 진행한 소식과 목표가 높아야 전진의 보폭도 커진다, 이런 제목으로 3중 3대 혁명 붉은기 평촌 일용 필수품 공장 일꾼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삼지연시에서 원림 조성 사업을 활기 있게 내밀고 있는 소식과 원산 수산대학에서 양어와 양식의 과학화 실현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강력한 총대 위에 국가주권과 평화가 있다는 데 대해 쓴 글과 청년 소식을 싣고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일본의 신군국주의 광풍은 섬나라의 멸망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다와 폐망 후에도 조선인 대량 학살의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우키시마마루 폭침 사건을 조작한 일제의 극악한 살인 만행에 대해 폭로한 글, 그리고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호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1: 이 시간에는 2000년이 창작된 가요 최전 윤길 149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혁명 무려 국방력의 강화 발전이자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이며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운명은 혁명 무려 국방력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이 시간에는 평양시 양곡수급관리처 노동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리추옥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심이 없이 바람이 없이 리초 여성은 이 땅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올해 63살인 그는 30여 년간 원근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진짜 원근길은 3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족보이가 애국입니다. 이건 이 나라 국민이고 당원이라면 다 이렇게 떨쳐나셔야 된다. 일꾼 하다가 노동자 됐다고 해서 원군을 이제부터는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또 뭐 타다거나 날 추궁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걷던 원군길을 노동자가 되었다고 해서 걷지 못할 때 우선 당적 양심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0: 2023년 5월 뜻밖의 과오로 노동자가 된 리초 여성의 눈앞에는 당의 품속에서 성장해온 나날들이 어제일처럼 돌이켜졌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서른돌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 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붉은 넥타이 시절의 추억,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된 제1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 대회에 참가한 3대혁명 소속 시절의 격정과 환희, 만경대 혁명학원 논하들뿐 아니라 최전연 처속 군인들에 대한 물심양면의 원호로 여러 차례나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고 눈물 짓던 날들. 당의 사랑과 믿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하는 내가 아닌가. 좋은 날 좋은 때에만 가는 것이 원근길이라면 그것이 무슨 원근길이야. 그는 군인들에게 꽃송이와 꽃보라를 만들어 보내주리라 마음 다졌습니다. 언제인가 우등사수들에게 달아줄 꽃송이와 꽃보라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던 한 지휘관의 이야기가 떠올랐던 곳입니다. 생화처럼 느껴지는 꽃송이를 만들기 위해 그는 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질 높은 꽃종이를 구해다가 거기에 여러가지 색깔의 물감을 들이고 그것을 말리워서 하나하나 자르기를 그 몇 번. 온 밤 두세 시간 자나마나 하며 자르고 잘라도 아침에 보면 겨우 한 바가지 정도밖에 만들지 못했다는 꽃보라.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 정말 훈련길에서 돌아온 병사들한테, 조국의 장한 아들들한테 꽃송이 내가 만든 거 안겨주리라 해가지고 철사 패고 물감 그리고 그래서 하루 두세 시간 지어 어떤 날에 한 시간 자기 하면서 매일과 같이 365날 명절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병사들한테 9천 여성이 꽃송이 만들었어요.
0: 이렇게 리촉 여성이 지난 3년간 만든 꽃송이는 9천여 송이, 꽃보라는 4만여 봉지나 된다고 하니 거기에 바쳐진 그의 땀과 노력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품들여 마련한 논어물자들을 리수복 여웅 중대와 감나무 중대,

0: 문제도와 무도, 그리고 1211고지와 오성산, 대덕산 초소와 판문점을 비롯해서 최전연 초소 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나이도 적지 않은 그가 낮에는 직장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날이 밝도록 운어물자를 마련하자니 얼마나 힘에 부쳤겠습니까? 주저앉을 때도 나약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힘과 용기를 안겨준 것은 어버이 수령님의 조남이 모셔진 손목시계의 초침소리였고 위대한 장군님의 조남이 모셔진 사랑의 금반지가 뿌려주는 영롱한 빛이었습니다. 좋은 날이나 힘든 날이나 변함없이 원군길을 걷는 그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분은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셨습니다. 올해 38국제 부녀절 기념 공연에 리촉 여성을 비롯한 모범적인 여성 일꾼들과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 여성 근로자들을 불러주시고 전국의 여성들을 축하하여 연설을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사심이 없이, 바람이 없이 자신을 깡그리 바칠 줄 알고 거기에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우리 여성들의 깨끗한 모습은 무한대한 사랑을 낳게 하고 그 사랑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게 하는 정신력의 바탕으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영광의 그날 경애하는 그의 가까이 앉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고 하면서 평양시 양곡수급관리처 노동자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리촉 여성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 그 심정이라는 게 원수님께서 정말 천만 뜻밖에 날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불러주시니까 그 감격함과 고마움에 목맨다는 거야. 뭐 그게 뭐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경애하는 청비서동지를 받들고 율과 정을 다해서 당의 믿음에 보답하고 충실한 길이 특별한 관직이나 명예나 그 어떤 평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원으로서 여태까지 내가 당의 품에서 성장하면서 받아온 이 운동에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끝없이 바치고 비어난 누나나 변함 없이 걸어온 원군의 길을 배루리오 끝까지 이어가야 되겠다는 걸 인생의 좌표로.
0: 30여 년과 3년 리촉 여성이 살겨온 30여 년 세월의 원군길에서 지난 3년간은 짧은 한 구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날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원군길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억척같이 걸어야 할 신념과 양심의 길이며 충성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당이 어찌하여 원군 미풍열송자들을 그토록 아끼며 진정한 애국자, 애국자의 전형으로 내세워주는가도. 그렇습니다. 사심이 없이, 바람이 없이 원군을 삶의 본령으로, 생의 전부로 간주하고 있는 리촉 여성과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 우리 군대가 강하고 우리 국가의 힘은 나날이 더욱 굳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0: 보도입니다. 인민의 생명 안전과 행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 8월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찾으시어 큰물 피해 상황을 요해하셨습니다. 오늘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대청리 인민들은 큰 물이 휩쓴 험한 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고장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노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총비수 동지의 헌신의 자욱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리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강사 김유경, 경리 리혁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0년 8월 초 우리 대청 일대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800여 동의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들이 무너지고 600여 정도의 농가밭들이 완전히

0: 침실했습니다. 그때 정말 눈을 폰이 뜨고 우리가 살던 집들이 사풍치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을 보는 순간 모두가 너무 오기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글쎄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침창길을 헤치시며 우리 대촌이를 찾아주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세 번 겁씹어 물어보고 또 꿈이 아닌 현실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제일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알아보신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무너진 집들을 버시고는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들의 고생부터 헤아려 주셨습니다.
1: 이날 경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살림집 문제였습니다. 경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화가 복이 되게 다른 이들에서 불우하게 물에 잠겼던 살림집들만이 아니라 800세들 모두 헐고 새로 지어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살림집 형식도 농장원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시며 설계안도 1동 1세대 살림집과 1동 2세대 살림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심사도 일꾼들이 아니라 작업반별로 농장원들이 하게 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청사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의 분수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은파군 대청리에는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822여 동의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섰으며 2024년 10월에 또다시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솟아오른 데 이어 2026년 2월 현대적인 공공건물들과 생산건물들이 준공되어 은파군 대청리는 사유지 선경으로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지금 은파군 대청리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의 헌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영광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바다 아는 사랑과 은덕에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열이 안고 당면한 영농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당시 구차디비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간속지구 건설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조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간속지구 건설을 축국 내밀고 있습니다.
4: 간속지건설국 부원장명님입니다. 우리 간속지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대자연계도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계획된 간속지건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안북도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애도간속지 1구역 공사를 완공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1회 간속지건설공사에 진입하였으며 평안남도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증상간속지 1구역 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해남도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도 각 해도 간속지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하여 시공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하고 장악지도 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부닥치는 애로한 안건은 많지만 지금 우리 간속지 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건설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경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2: 함경남도 신흥군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긴장각성해서 재해성 이상 기후에 대처한 농작물 비배 관리를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신흥군 농업경영위원회 과장 위하원, 부원 유충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 논표 후반기 영향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분적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논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과수식 및 간단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고 밤에는 논물 떼는 방법으로 곰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보다 논물 온도는 3도씨가 더 높기 때문에 밤에는 철저히 물을 떼주고 이렇게 하면 토양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6: 네.
5: 이렇게 해서 토양의 산소 보장 조건도 좋아지고 이 뿌리 활성 기능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후반기 생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이 마지막 농사라고 이 방심한다면 논뼈나 강해나 모든 작물의 정부당 수확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과일물 피해 막기 위한 사업, 중수로 배수로 치기, 그다음 논물 관리에서 일단 비가 멎으면 아래나온부터 물법이 대책을 취해가지고 이 침수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6: 예. 우리 군 경지 면적에서 밭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면하여 태풍이 들이닐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해밭에 둘레색을 치기와 여러 개 전북구수기 사업을 진행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안 내 모든 농장들에서 논뼈가 침수될 수 있는 조건도 다 예견하여 살균제와 영양을 미리 충분히 갖춰놓는 것을 비롯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다음,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시에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전기 버스를 적극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량을 30% 줄일 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그 실현을 위해 시 당국은 전기 버스를 1만 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적인 온실가스 방출량의 50% 이상이 운전 기재들에 의해 산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여러 나라의 연구사들이 협력해서 두 가지의 서로 각이한 원천, 즉 물과 암모니아 용액으로부터 수소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게 하는 비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촉매들은 물이나 암모니아에서만 작용합니다. 새로운 촉매의 설계는 간단합니다. 연구사들은 두 가지 재료, 즉 이산화 티탄과 아연 유화 인디움을 결합해서 촉매를 만들었습니다. 이산화 티탄은 전하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내고 아연 유화 인디움은 보인빛을 잘 흡수합니다. 결과 이질 구조가 형성됩니다. 전하들은 목적한 대로 반응에 참가하므로 유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개별적인 백금 원자들을 기본 원소로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금은 립자들로서가 아니라 원자 개개로 리용됐습니다. 하여 이 귀금속의 소비량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재료에 빛이 쪼여지면 전자와 양전하를 비롯한 대전 립자들이 생성됩니다. 이것들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자들은 백금 원자들에 모여들게 되는데 여기서 수소가 형성되게 됩니다. 물은 분해돼서 수소를 방출하고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 분해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재료를 가지고 서로 다른 반응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촉매의 효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4시간에 걸치는 빛조임 조건에서 수소 생산량은 물분해 과정에 그람당 108.76mmol, 암모니아 분해 과정에는 12.44mmol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능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현대 빛촉매와 견줄만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출발 물질은 그에 비해 상당히 더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촉매는 72시간 남아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암모니아를 분해하는데 추가적인 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특히 주목을 끄는 측면입니다. 암모니아는 흔한 폐수 오염 물질로서 수질을 떨어뜨리고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촉매는 암모니아를 제거할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방출시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유용한 물질, 즉 수소로 전환시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정병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앞날을 떠밀고 나아갈 후대들을 키우는 어머니로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은 은혜로운 당의 사랑 속에서 영웅으로, 애국자로, 혁명가로 아름다운 생애 자욱을 순화하고 있으며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를 떠밀고 나아가는 힘있는 역량으로 긍지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애국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어머니들. 나라 앞에, 사회와 집단 앞에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내세운 사랑하는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다면 이 나라의 어머니들이 누리는 그 값높은 삶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 위대한 어머니의 품. 오늘도 순검이 어려웁니다.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장에서 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던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모진 고난 속에서 승리를 찬조하며 전진하는 우리 조국이 이 땅에 무수히 새겨가는 영광의 역사 속에는 총을 쥔 군인도 있고 뛰어난

0: 가진 과학자도 있으며 근로의 땀을 성실히 바쳐가는 노동자도 있고 근면한 농사꾼도 있다고. 그러나 그 모든 영광과 영예의 가장 높은 단상에는 언제나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조선 여성들이,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서 있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신 경의하는 조동비서도 옳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해산 백화점 부원 자금복 동지는 말합니다.
1: 정말이지 눈물부터 앞섭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국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응당한 법문을 한 우리들에게 마음속에 묻어둔 오만 가지 걱정으로 남몰래 애를 태우면서도 언제나 소박한 웃음으로 난관을 이겨낸 강의한 분들, 얼굴이 아름다움은 고생과 더불어 쓰러져가도 고결한 정신세계를 지니었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게만 뵙게 되는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어머니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던 고심도 만단 사연도 모두 헤아려 주시는 위대한 오버의 친근하고 뜨거운 정이 넘치는 연설을 들으며 대리에 참가한 어머니들뿐만이 아닌 온 나라 어머니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곧잡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평촌구역 미래동에서 살고 있는 김용애 여성을 취재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모두 공화국 용들로 훌륭히 키워 조국 앞에 내세운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였습니다.
2: 원수님이 배려로 두 아들을 다 한날 한씩, 하나는 저자 현관 20층 사업, 우리는 여기 현관 20층 사업, 집 받고 와서 첫날 밤엔 잠이 오지 않더만요. 그저 꿈꾸는 것 같고.
3: 그 두 아들이 받은 집이 현관도 나란히 있고 또 층호도 같다고 하는데 삭갈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2: 전 맏아들 집에서 사는데 글쎄 밑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나니까 문 걸렸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두드리니까 막내 며느리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집 헷갈렸구나 하고. 훌륭히 키웠다는 게 당에서 다 키웠습니다. 공부도 다 수제 교육하는 것도 다 정말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정말 좋다. 정말 난 낫다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영광과 행복을 제가 다 받아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받아오는 사랑을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저를 제 5차 어머니 대에 불러주시고 공산주의 어머니의 감 높은 영예도 안겨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 대표로 불러주시고 영광의 기름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공산주의 어머니답게 자식들을 더 훌륭히 내세우겠습니다.
0: 이것이 어찌 김용애 여성의 심정뿐이겠습니까? 다섯 자식을 낳아 세 자식을 조국보의 조서에 세워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을 수여받은 능나인민 유원지 관리소 관리원 김은희 여성의 목소리도 뜨거움에 젖어 있습니다.
4: 나라가 권한을 겪던 시기 자식들 하나 둘 낳아 키우면서 정말이지 마음속 고충이 많았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잦을 날 없다고 코로나 당해서 다자는 세대라고 음성을 거듭 비풀어 줄 때마다 저는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당의 구사랑에 꼭 받아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거울이 되기 위해 무척 애썼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에서는 우리에게 하성구리 동실한 살림집도 안겨주고 저를 제5차 전국 어머니 대회까지 불러줘 후나큰 사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또다시 공산주의 어머니 용예상 수상자로 내세워주었으니 그저 날로 더해만 가는 그 사랑에 충성으로 퍼져나갈 마음뿐입니다.
0: 우리가 만난 여성들은 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비록 지나온 경력과 하늘이는 서로 달라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모두 위대한 어머니 당에서 키워주고 내세워주었습니다. 일편단심.

0: 강을 따라 한 길만을 가겠습니다. 경외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못 잊을 추억 속에 되새겨봅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맞이한 38국제 부녀절에 우리 여성들에게 새 힘과 용기, 새 희망을 안겨주시려 마련해 주신 성대한 기념음악회를,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제1차 전국 어머니 대회가 진행되었던 날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주시고 첫 어머니 날을 맞으며 소집하도록 해주신 제4차 전국 어머니 대회, 그 나날과 더불어 인민은 보았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수고를 제일 먼저 헤아려 주시고 어머니들이 이룩한 성과라면 진주 보석처럼 귀중히 여기시며 더욱 감높이 내세워 주시려는 위대한 오보이의 정 깊은 그 영상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염원을 기어이 실현해 드릴 폐곡 같은 마음을 안고 어려운 탐구의 초행길을 꿋꿋이 걸어온 여성 과학자의 손을 꼭 잡으시고 애국 과학자의 고귀한 영예도 안겨주신 분, 인적 드문 산골에 자리 잡은 혁명사적지에서 묵묵히 한 생을 바쳐가는 한 여강사의 해설을 들으시고서는 중앙의 강사보다 더 잘한다고 지하해 주시며, 언제부터 혁명사적 부문에서 일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식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미 물어도 보시고, 훌륭한 가정, 애국자 가정이라고 감높이 내세워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1: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7월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제8차 대회를 서집해 주시고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대회 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향유할 권리보다 보답의 의무를 앞에 놓고 애국의 한 길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희열을 찾는 고결한 인생관과 참다운 모성애로 가정과 사회의 아름다움과 청신함을 더해주며 애국에 대해 혁명에 대해를 끝끝이 이어주는 우리 여성들이 있기에 우리 당의 웅대한 역사적 대업은 빛나게 완수되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은 더 높이 떨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끓어오르는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명의 끈들은 오직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를 열렬히 사랑하고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살아 숨쉬는 여성도지, 그 활약과 전투력에 있어서 이 세상 비길 데 없는 여성들이 위력한 애국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으로 된다고 하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조국의 명성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진정한 애국자,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는 공산주의 어머니, 공산주의 교양자가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0: 평천구역 여명위원회 부원 고은주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정녕 우리 여성들에게 안겨주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주체의 사회주의 위협의 줄기찬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하기에 우리 어머니들은 오늘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여성혁명가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 생기와 활력 넘치는 사회,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가꾸는 데서 자기의 신성한 본분과 책임을 다해 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 수천만 아들, 딸들을 보살피고 온 나라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속 생각과 고생을 헤아려 주며 그들을 이 세상 가장 빛나는 영광의 단상에 감높이 내세워주는 위대한 어머니의 품. 그 품은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품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제일로 위대하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존엄은 더욱 빛날 것이며 그 행복도 영원합니다. 위대한 어머니의 품.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9년에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성한 형륜가국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에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성한 혁명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렸습니다.

0: 소소중한 방송입니다. 주최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리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놓고 그들의 관점과 입장에서 그들의 리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채택하고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활동 원칙입니다. 우리 당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의 비약적 발전상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거리 화성지구. 오늘 우리는 수만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특색 있는 봉사망들이 대건축군을 이룬 이곳에 깃든 하많은 일화들 가운데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의 사실을 전하자고 합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건축 조형 예술동과 선진 문명이 훌륭하게 융합되어 리상적인 조화를 이룬 화성지구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공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우리 인민이 즐겨 먹은 갖가지 김치들을 홍업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화성 김치 공장입니다. 인민을 젤로 위하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만정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이 공장이 쇠고리의 형성과 함께 또 하나의 사랑의 이야기가 태어났습니다.
1: 화성 김치 공장 실장 김진아입니다. 2011년 11월 오늘 날이었습니다. 다음 해부터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공장을 옮기는 문제가 되겠다는 사실을 여야하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금 위치에 공장을 그대로 두고 살림집 구역을 형성하는 곳으로 설계안을 작성할 때 대한 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 새로운 살림집 구역이 형성되면 그곳 주민들에게도 김치를 공급해야 하므로 공장을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쇠고리가 있어서면 공장 옆에 있던 남새 농장이 없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평양시안의 여러 농장들이 남새를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할 때에 대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에서 화성김치공장의 남새 저장고를 시급히 건설하여 김치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고창한 대건설 구상을 펼치시고 완강히 실현해나가시는 그 속에서도 쇠고리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인민들의 식생활 문제까지 깊이 헤아리시는 우리의 청주성처럼 다시 마신 인민의 후보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0: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건설 구상 실현이라는 거창한 투쟁과 자그마한 김치공장. 숫자적으로 놓고 보아도 수만과 하나로 비교되는 큰 산속의 모래알 같은 대상이었지만 방대한 건설 사업에 앞서 인민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생각하신 우리 어버이시기에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의 그날에도 공장을 현재 위치에 그대로 둘 때 대하여 또다시 강조하시었던 것입니다. 진정 수도의 쇠고리들마다의 속속들이 깃들어 있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 온 나라 인민을 한 품에 안아 정과 열을 기울여 보살펴 주시는 자애로운 우리 어버이의 무한한 헌신의 세계에는 언제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절대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 그 품에 안겨 사는 이 나라 인민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음속 첫자리에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첫 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 8월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를 찾으시어 큰 물피의 상황을 요해하셨습니다. 오늘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대청리 인민들은 큰 물이 씹쓴 험한 길을 헤치시며 자기들의 고장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노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송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욱을 뜨거운 격동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리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황해북도 은파군 대성농장 강사 김유경, 경리 리혁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0년 8월 초 우리 대청일 때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800여 동의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들이 무너지고 600여 정도의 농가밭들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그때 정말 눈을 폰이 뜨고 우리가 살던 집들이 사풍치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는 순간 모두가 너무 오기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글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진창길을 헤치시며 우리 대총리를 찾아주시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세 번 겁씹어 물어보고 또 꿈이 아닌 현실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제일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알아보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무너진 집들을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들의 고생부터 헤아려 주셨습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살림집 문제였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피해 지역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화가 복이 되게 다른 이들에서 불우하게 물에 잠겼던 살림집들만이 아니라 800세들 모두 헐고 새로 지어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살림집 형식도 농장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시며 설계안도 1동 1세대 살림집과 1동 2세대 살림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에 대한 심사도 일꾼들이 아니라 작업반별로 농장원들이 하게 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0: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 주어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락미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청사들을 비롯한 공공건물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위민 헌신의 순간 뜻에 떠받들려 은파군 대청리에는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822여 동의 살림집이 훌륭히 일어섰으며 2024년 10월에 또다시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솟아오른 데 이어 2026년 2월 현대적인 공공건물들과 생산건물들이 준공돼서 은파군 대청리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지금 은파군 대청리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의 헌신의 노고가 뜨겁게 우려있는 영광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바다는 사랑과 은덕에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열이 안고 당면한 영농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당시 9차대비 결정관설에 떨쳐나선 간석지 건설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저국의 대지를 넓혀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간석지 건설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4: 간석지건설국 부원 장명림입니다. 우리 간석지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대자연계도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계획된 간석지건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애도 간석지 1구역 공사를 완공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1회 간석지건설 공사에 진입하였으며 평안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증상간석지 1구역 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모든 용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해남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도 각 해도 간석지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끝내기 위하여 시공 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하고 장악지도 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부닥치는 애로한 난관은 많지만 지금 우리 간석지 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건설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경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0: 함경남도 신흥군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긴장각성해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실속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신흥군 농업경영위원회 과장 미화원, 부원 유충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 논뼈 후반기 영양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군쪽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논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과수식 및 간단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고 밤에는 논물 떼는 방법으로 공폐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보다 논물 온도는 3도씨가 더 높기 때문에 밤에는 철저히 물을 떼주고 이렇게 하면 토양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양의 산소 보장 조건도 좋아지고 이 뿌리 활성 기능이 높아지면서 후반기 생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후반기 비배관리에서 이 마지막 농사라고 이 방심한다면 논뼈나 강해나 모든 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고해물 피해에 막기 위한 사업, 중수로 배수로 치기, 그다음 논물 관리에서 일단 비가 모으면 아래논부터 물법이 대책을 취해가지고 이 침수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6: 네. 우리 군 경지 면적에서 밭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면하여 태풍이 들이닐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해밭에 둘레 세계를 치기 위하여 여러 개 전북고주기 사업을 진행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논뼈가 침수될 수 있는 조건도 다 해결하여 살균제와 영양을 미리 충분히 갖춰놓는 것을 비롯하여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게 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다음, 인디아에서 AH1N1형 돌림감기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22일 이 나라 보건소는 올해 들어와 델리에서만도 1,777명의 환자가 등록됐으며 다른 여러 주에서도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이 AH1N1형 돌림감기 증상들에 대해 잘 알고 그의 각성을 높일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호철 김은주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위대한 장군님은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유로운 노보이.

소선중앙방송입니다. 주최위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평야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우리 당의 운동 속에 훈륭히 꾸려진 문수물놀이장으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희한한 물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문수물놀이장의 초음파 수조, 폭포 수조며 빨간색, 파란색, 흰색 등으로 단장되어 뻗어올라간 물미끄럼떼들.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린애 마냥 웃고 떠들면서

0: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기쁨의 파도, 행복의 물결로에 몸을 싣고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문수물놀이장 관리소 부경리 이광철 동지는 현대적인 문화동서생활 기지의 곳곳마다에 스며있는 위대한 오보의 사랑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우리 문수물놀이장에서 제일 그 인기 있는 기재는 물밀기롬대입니다. 이 물밀기롬대에도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리하는 청비성지 위민 헌신이 세계가 뜨겁게 오려있습니다. 2013년 4월 어느 날 일꾼들이 올린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을 보아주시던 경리하는 청비성지께서는 문수물놀이장에 설치할 물밀기롬대 대수가 적다고 몇 개 더 마련하여 설치해 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꾼들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현대적이라고 하는 물놀이장에 비해 볼 때 문수물놀이장 형성안에 반영된 물밀기롬대 대수는 다른 나라의 물놀이장에 설치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성지께서는 물밀기롬대를 더 설치해 주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더 아찔하고 난도가 높은 것으로 설치해 주자고, 그러면 새것에 민감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무엇을 하나 마련해 주어도 최상의 것을 안겨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리하는 청비성지의 세심한 보살핌 속에 문수물놀이장에는 12여 개나 되는 현대적인 물밀기롬대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0: 인민들에게 하나를 주시어도 최상의 것만을 안겨주시려는 우리 청비서 동지의 사랑은 이렇듯 다심하고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서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곳이라고 하면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짚을 것입니다. 이 급강한 물미끄럼대의 수평주로의 중간 부분에는 자그마한 사다리가 있는데 여기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어느 날 문수물놀이장을 찾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의 급강한 물미끄럼대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일꾼들에게 급강한 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로 마지막까지 미끄러져 내려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일꾼들이 미끄럼대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니 정말 물미끄럼대를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멈춰섰고 다음에는 주로의 여기저기에서 일어나 조막금 바닥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로의 마지막까지 가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으로 내려올 수 있게 수평 부분의 중간에 사다리 같은 것을 만들어줘야 하겠다고 다짐 이르셨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사다리였습니다. 문수물놀이장에 가본 사람들은 아마 급강한 물미끄럼대도 타보았을 것이고 또 그 사다리도 이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수물놀이장의 황홀경에 비해 볼 때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사다리, 그 사소한 하나하나의 여서이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의 다심하신 사랑이 오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놀이장의 곳곳에 깃들어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꼽자면 끝이 없다고 하면서 문수물놀이장 관리소로 동자 리경철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야외 물놀이장으로 나가시오 국강한 물미끄럼대와 사발미끄럼대를 비롯한 여러 물미끄럼대와 물놀이 수조들을 돌아보시면서 수조들의 물이 공급되고 있는 정형을 레하시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돌아보니 희한하다고 정말 멋있게 꾸렸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미끄럼대의 연결 부분들에 아직까지 톡이 있는데 그곳을 그대로 둬두면 물미끄럼대를 타는 사람들의 맨살이 톡에 닿으면서 상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연결 부분들에 대한 연마를 잘하고 연마한 부분들을 깨끗이 도색할 때 대한 가업을 주시었습니다.
0: 정녕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높이 정이 받들어 올리고 싶으시오. 준공이 앞서 일꾼들이 먼저 물놀이 기재들을 이용하면서 부족점과 안전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신 다시만 오군 사람.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몸소 물놀이장 설계에 실내 체육관 건설 문제도 반영하도록 해주시고 롱구장이나 배구장을 차려놓고 물놀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롱구도 하고 배구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미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 그 은성. 실내 물놀이장의 해가림대에도 사연 깊은 대형 벽시계에도 눈물 없이는 알아볼 수 없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어려있어서 행복의 물결마다에 넘쳐 흐르는 인민의 웃음소리를 무심히 들을 수 없습니다. 정녕 문수물놀이장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시는 경야는 총비소동지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숭고한 결정체입니다. 자유로운 그 사랑을 전하며 기쁨의 파도소리,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끝없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단소를 위한 민족기악 종주 금강산을 노래하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더럽니다. 천대적인 사상이론적 예지와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력으로 혁명무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며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을 만천하에 떨쳐가시는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흠모와 신뢰정으로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정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저국과 인민 앞에 사상 최악의 도전과 난관이 가로놓인 나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나날에 아로 새겨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륨도실록은 혁명무력 권술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체 독립장에서 가장 완벽하게 풀어나가신 덕창성과 과학성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를 군건설의 청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용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 번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게 된 사상. 어중업 7년대 칭호쟁취 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초구대 옥초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이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강령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덕창적인 전법과 탁월한 용군술, 거미한 인덕은 우리 혁명무력이 최강의 혁명무력으로 진정한 전우부대, 참다운 동지부대로 비상이 강화 발전될 수 있게 한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참으로 그처럼 짧은 육사적 기간에 남들이 엄두도 낼수 없는 두 국강병의 대업을 이루가시고 저국과 인민 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는 불세출의 용장, 탁월한 용도자, 위대한 인간이십니다.
0: 불패의 군요구.

0: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생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고람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중대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결정해 나가시는 시세의 전출명장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 강대한 조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군대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조대전에서도 영웅적 희생과 번대를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서리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성비소동제의 현명한 용도는 우리 인민군대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거기한 미용함을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땅의 헬도선 수많은 창조물들에는 인민을 돕자, 조국 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온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땀방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 흉양시 오만세대 산림집 건설의 첫 시작을 선포하는 그날 경의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인민군 장병들이 창조적인 건설투쟁에서도 자기의 전투적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당과 인민의 기대에 오김없이 철저한 관철로서 받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2024년 2월 송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하셔서는 새로 조직된 조선인민군 제124 연대들의 연대기들을 몸소 수여하시며 20개의 깃발들이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군대의 혁혁한 위윤과 무비의 애국공적으로 빛날 것이라는 절대 신임을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성비소동제의 믿음을 크나큰 힘과 용기로 받아하는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안하는 조선노동당의 수건 실현의 제일 기수로 창조와 위원회 보물을 역력히 새겨가고 있습니다.
0: 위대한 용장의 선길 따라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우리 혁명 무력은 걸어갈 내일에 대한 승리를 더욱 확신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위대한 용장을 높이 모시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불패의 강군으로 공화국을 억세게 떠받치는 무진막강한 힘으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제일 존엄 높은 국가로 영원히 승리의 한길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 당제 구차대위가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로 들끓는 남포시안의 농촌들에서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대처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상 현상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농작물들을 안전하면서도 실하게 키워낼 수 있게 비배관리와 용량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농촌격리위원회에서는 시안인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 수식 물대기 방법으로 토양 온도를 낮추어 논뼈의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수 설비들에 대한 보수 종용과 예비 부속품 확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전력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온촌군 금당농장, 보림농장, 룡강군 옥도농장, 양곡농장을 비롯한 단위들의 물 공급이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와우도구역 대대남새농장, 천리마구역 강선농장 등에서는 각종 용량 강화제와 살균제들을 제때 뿌려주어 병 발생을 미리 막으며 벼의 요문율과 천알 질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도흥농장, 대안구역 대정농장, 항구구역 신흥농장 등에서는 평지밭들이 물도랑을 깊이 째주고 물길 정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밭작물들이 수패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안이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배수문들의 중검보수를 잘해서 폭우와 많은 비, 센바람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예견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해 나서는 우리 청년들의 진주보석 같은 마음은 방방곡곡의 교정들에서 높이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에도 소중히 깃들어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아침과 사회주의 애국 청년 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 대회장에서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하는 청년 전위들의 충성과 애국의 열의가 비상히 승화되는 속에 올해 들어와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100여 명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두메산골, 농촌의 학교들로 자원 진출해서 후대 교육의 첫걸음을 내짚었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순결한 양심과 헌신으로 받들어 가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쳐가는 믿어온 사회 세대들의 거결한 정신 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저국의 교단에는 외진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착각을 안고 교정을 나선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산골의 학교들로 보내줄 것을 탄원에 나섰습니다. 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김종태 해주 사범대학, 차광수 신의주 사범대학의 졸업생 처녀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외진 섬마을들의 고급 중학교에서 후대 교육 사업에 헌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강성조선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 삶을 빛내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은 가족과 함께 원령 기술 고급 중학교 령천 분교로 탄원한 회룡시에 있는 교원대학 제대그린 졸업생의 미풍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평성사범대학, 평성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햇빛 밝은 교정에서 소중히 차려온 꿈도 많았지만 대흥군의 산골에 위치한 흑수기술고급중학교 교원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보람찬 청춘 시절을 당이 바라는 것에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바치자는 것이 고성군 영웅 해금강 기술고급중학교의 교단에선 김일성 장학금 수상자이며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인 리수덕 원산교원대학 졸업생 처녀를 비롯한 탄원자들의 한결같은 인생관입니다. 국가의 부흥발전과 사랑하는 후대들의 더 좋은 내일이 교육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촌학교와 산골학교로 진출한 청년들 가운데는 원산사범대학, 사리원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교육자로서의 보람찬 삶을 수놓아갈 리상과 포부를 안고 함흥사범대학, 성도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이 부전군 을흥구 기술고급중학교, 장풍군 소련기술고급중학교로 탄원했습니다. 신포시에 있는 기술사범대학 졸업생은 금동노동기급의 아들딸들을 부흥강국의 훌륭한 기능감들로 키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맹세를 안고 단천시 금골고급중학교의 교단에 섰습니다. 강계사범대학과 신의주 교원대학, 희산교원대학 등의 졸업생들의 가슴 속에도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초소에서 한생을 마치며 청춘의 꿈과 리상을 꽃피워갈 불같은 일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중앙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새겨안고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스러운 길에서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밑거름 뿌리가 되고 있는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들은 내 조국의 자랑입니다.
2: 다음, 타지키스탄에서 올해 들어와 7월까지 기간이 대외 무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2.3%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출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21일 이 나라 통계기관이 밝혔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검용송, 김성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장군님은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책위협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을 업적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녹음 구성,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김하군 하면 누구도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그 지명은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의 시원이 열린 역사의 고장으로 온 나라에 유명하다. 되새겨보기도 끔찍한 대재앙을 몰아왔던 금성천 기술계 인민의 재부로 보란듯이 일떠선 김하군 신료공장, 김하군 옷공장, 김하군 일용품공장, 김하군 종이공장들에서 높이 울리는 생산의 통음은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킨다.
1: 온 나라를 끄게 하는 지방발전 20전 10정책을 받아놨을 때 우리 군 인민들의 심정은 남달랐습니다. 격려하는 총무사 동지의 사랑 속에 다른 시 군 인민들보다 먼저 지방공업 공장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으니 더 말해 뭐라겠습니까. 그래서 밤 가는 줄 모르고 제품의 가스를 늘리고 그 질을 높일 방도들을 모색하댔는데 격려하는 총무사 동지께서 또다시 이 먼 곳에 우리 공장에 찾아오실 줄이야.
0: 김하군 식료공장 지배인 노승혁 동지의 이야기, 부회전 2월의 불멸의 화폭을 떠올린다. 척박한 산골군의 자체의 힘으로 군내 인민들의 물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갖추어지어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가건만 더 큰 행복을 안겨주시려 또다시 김하군을 찾으신 우리 어버이 숭엄이 어려운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때 천리길을 오시느라 한밤을 꼬박 차 안에서 보내시고서도 도착하신 그 다름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김하군 식료공장에 사랑의 자욱을 새겨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이 그날 된장 맛을 보아주시며 굉장히 괜찮다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기쁨을 금치 못해 하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김하군당 책임일꾼이 이 밀된장을 인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다.
2: 저는 김하군 수유나무림 사업소 노동자 오선영입니다. 제가 사는 곳은 김하군 읍에서도 70여리나 떨어져 있는 매진 산골입니다. 하루는 우리 군당 책임수 동지가 저의 집에 찾아와서 에러는 없는가고 알아보면서 된장 맛을 보자고 하길래 저희들이 먹고 있던 된장을 맛보였습니다. 군당 책임수 동지가 맛이 참 좋다고 매주장인가고 묻길래 그 장은 우리 원수님께서 지어주신 우리 군 식료공장 밀된장이라는 거. 내 손으로 담근 매주장보다 색깔도 더 곱고 맛도 더 좋지 풍도 안 들지 이렇게 좋고 맛있는데 왜 매주를 쓰겠는가고 이제는 미주를 쓰지 않고 맛있는 밀된장을 먹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원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기뻐하셨다니 정말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우리 원수님께서 저의 집에 찾아오신 것만 같아서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0: 밀된장 맛이 이렇게 좋아 매일이다시피 식료공장에 나가서 된장 맛을 본다는 그 자신도 색깔일 정도였다고 자랑삼아 말씀드리는 군당 책임일꾼의 보고를 받으시고 환히 웃으시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잘 팔리고 있으면 좋다고 만족해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영광의 그날을 돌이켜보는 김하군 식료공장 지배인 로승엽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있다.
1: 저는 격려하는 총무사 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이는 오직 인민밖에 모르시는 인민이 자애로운 어버이심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격려하는 총지소 동지께서는 그날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공장의 생산 공정률을 돌아보시고 나서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지금의 생산 성과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새로 일도서는 다른 시 군의 신용공장들과 계속 경쟁을 하면서 부단히 발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알겠지만 2월 초 새벽의 날씨가 얼마나 쌀쌀하고 찹니까? 그런대로 격려하는 총무소 동지께서는 밖으로 나오시어 공장 출입문 계단, 그 찰찬 계단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어 우리 종업원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시키기 위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그쯤 하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격려하는 총무소 동지께서는 그처럼 깊이 마음 쓰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것이 두부를 타고 흘러내리고 격정을 누릴 길 없어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격려하는 총무소 동지께 바닥이 찹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이께서는 이롭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고 공장을 떠나실 때에는 김학원 주민들에 대한 기초식품 공급을 부탁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김학원 식료공장에 이어 일용품공장, 종이공장을 찾으시어 부족점들을 바로잡아주시고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명시해 주시며 뜨거운 사랑을 거듭거듭 안겨주신 우리 어버이.
3: 별로 크지 않은 산골군인데다가 저희들이 일을 쓰기 못해 한심했던 우리 김학운이었습니다. 얼마나 군의 실태가 막연했으면 군내 주민들이 제 고장을 지명대로 김학운이 아니라 김학인 군이라고 불렀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사랑한 꽃이었던 그날부터 온 나라가 다 알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랑하는 고장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김학운 식료공장에서 고추장을 정말 잘 만든다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 운전 깊은 말씀까지 받아놨으니 우리 군인민들의 사이가 대단합니다. 모두가 우리 군 지방공업공장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서 지방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구처럼 마음 쓰시는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반드시 보답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0: 그 은정이 고마워 터치는 김학은 인민위원회 위원장 차명진 동지의 격정의 토론은 그대로 김학은 인민들의 가슴마다에서 끓고 있는 보답의 한마음이거늘 김학은 종이공장 일용품공장 지배인들인 서경남, 한초롱 동지들은 말한다.
1: 조명은 총리동께서는 천리길을 달려 첫 지역에 우리 공장을 찾았던 그날 우리 원료, 우리 기술로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거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연 청시동지 현지도 과학관설에 떨쳐나섰습니다. 종일임 조성사업을 계획적으로 굵직히 밀고 나가면서 설비 현대화를 다그치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 선차적인 힘을 얻고 있습니다.
2: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던 그날 빨래를 하고 나면 향긋한 냄새가 나야 한다고 하시며 빨래빈에도 향료를 넣을 때 대하여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청주서 동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저희들은 제품의 질 제거에 힘을 넣어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높은 세수비누, 빨래비누, 물비누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공작업장의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며 그 방법까지 가르쳐주신 대로 이렇게 작업 현장들을 다시 꾸리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꽝꽝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리하는 청주서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겠습니다.
0: 김학은 옷공장 종업원들의 심정도 한결같다.
3: 김학은 옷공장 지배인 황영복입니다. 우리 공장에는 여러 곳이 옷 주문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주민들이 찾아와 자기들의 기호와 취미에 따라 옷을 주문한 내용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최근 연간 군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과 개별적 주민들 속에서는 각이한 형태의 옷 주문이 그칠 새 없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제 마음에 꼭 드는 좋은 옷을 해입으려면 의뢰의 도시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던 우리 군 사람들이 제 고장에서도 현대적 미감에 맞는 옷들을 만들 수 있어 정말 좋다고 하면서 저마다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바쁘지만 그만큼 금지와 보람도 큽니다. 이제는 출장 갔던 다른 고장 사람들까지도 옷을 주문하러 우리 공장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학적 요구가 높아진 데 맞게 공장에서는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과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고 품평회와 하평회를 자주 진행하여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공장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나를 따라 늘어나 옷 주문 대장도 어느새 여러 건이 되었습니다. 옷차림에서도 도시 사람들보다 뒤떨어진 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기던 우리 군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옷 주문 대장에도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명 속에 새 문명과 복리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군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0: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중한 결과물들인 김학은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갖가지 제품들을 중앙 제품 못지않게 마음먹은 대로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고 있으니 그 고마움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4: 김학은 욱 종합상점 책임자 정용옥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시기에는 수백 리 천리 밖에서 상품들을 들어오다 보니 부가금을 적지 않게 붙여 국내 주민들에게 팔아주지 않는 안되었습니다. 진호를 비롯한 흡수분까지 다른 지역에서 날아다 봉사활동을 하던 그때의 심정은 정말이지. 지금은 보다시피 매대를 우리 군 제품으로 가득 채워놓고 누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긍지와 보람도 크고 또 인민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김학은 심화일천 자양원 박정순입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우리 김학은 신용공장에서 생산하는 맛있는 사탕, 과자, 빵, 저제품들을 매일 어김없이 우리 유치원 어린애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따져놓고 보면 국내 가정들의 어린이가 없는 집은 거의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학병들은 물론이고 국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5: 저는 김학은 읍백반에서 살고 있는 이명랑입니다. 유치원생인 우리 아들애가 하루가 다르게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 식구들이 너무 좋아 그저 웃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맛 좋은 된장, 간장이며 갖가지 소비품들을 받아낼 때도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인민을 위해 부모도 아끼지 않고 돌려주시는 우리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이 이 가슴 속에 꽉 차 있습니다.
0: 생활 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 토대도 빈약했던 어젯날의 김아군이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속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가는 흥하는 고장으로 되었거늘 복받은 고장 김아군이 인민들은 새 생활 새 복리의 주인으로 내세워준 어머니 당의 하늘같은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할 한 마음으로 더욱 아름다워질 고향의 내일을 위해 고마운 조국을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갈 것이다. 흥하는 고장의 행복의 웃음소리 높아간다.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 나라의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모든 산들의 갖가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 낙원으로 꾸려가는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 모습을 반영해서 1960년에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의 심호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80년에 창작한 가요 동지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 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항일혁명투쟁의 초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청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 맺어진 가장 아름답고도 숭고한 혁명적 동지의 세계를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형성한 명곡입니다.

항일혁명 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리용씀 전손길 천리에 전손길 만리에. 이 시는 2001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이 길에 비도 내렸다. 눈 보라도 세쳤다. 때로는 이 길에 험한 명이 있었고 산세 가파른 고지도 있었다. 전선길 천리, 전선길 만리. 오, 나는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그 길을 목매어 더듬어 보느냐, 사무치게 안아보는 것이냐. 사느냐 죽느냐, 주놈한 나날에 백두용장은 어떤 길을 선택했던가. 강철의 기상을 떨쳐가신 그 길은 바로 장군님의 전선길. 수호의 이 길에 사랑이 있었다. 증오가 있었다. 인민을 안고 조국을 안고 혁명의 난국을 앞장에서 헤쳐가야 하셨던 그이, 이 길에 위대한 인간만이 하실 수 있었던 유례없는 사색의 나날이 흘렀다. 나는 지금 이 길에서 울려 퍼지던 전사들의 만세 소리 들어보노라. 부족했던 모든 것을 이 길에서 백으로 얻고 천으로 얻을 수 있었던 그 신념을 안아보노라. 그 모진 광풍 철의 담력으로 짓부셔버리며 위대한 장군님, 조국과 인민을 지켜서신 전선길, 정녕 이 길에는 번개도 쳤다, 우레도 울었다. 이 길이 없었더라면 조국이 다 무엇이었으랴. 우리 삶, 우리 조놈이 이 길에 있었고 이 길에 행복이 펼쳐질 그 천만년 미래도 다 놓여 있었거니. 오, 조국이여 강성하고 부흥하라. 인민이여 마음껏 행복하라. 오늘만이 아닌 이 땅의 먼 앞날까지 약속해주는 찬란한 해와 별은 여기서 솟는다. 전선길 천리에

0: 지금까지 2001년에 창작된 시 전선길 천리에 전선길 만리에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의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1: 이 시간에는 2004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군님 전선길은 사랑이 넘친 길.

장군님 전선길은 사랑이 넘친 길. 지금까지 2004년에 창작된 가요를 보내드렸습니다.

0: 호구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호구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들은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모노하여야 합니다. 자기 가정과 나서자란 고향에 대한 사랑, 노동의 희열이 넘치는 일터와 직업에 대한 애착, 국기와 국가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애국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첫자리에 놓이는 애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 보위와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가는 애국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서성구역 서산 1동 제78인민반에 사는 김영희, 최정훈 가정에는 6개의 조선인민군 입대증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제대군관인 김영희 여성이 여섯 자식 모두를 조국보위 초소에 세운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설령을 넘으시는 미비한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배우게 됐다고 하면서 김영희 여성은 말했습니다.
2: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있듯이 내 홍길 장군님 더 잘 모시겠는 내가 우리 장군님 맞드는 길에 내 조금 이 마음 조금이라도 보탬하자 그렇게 생각했는 내가 알마이 나서 자진인 역사를 다 하나씩 지으면 우리 장군님께서도 눈비 맞으면 그 험한 길은 안 가시지 않겠나. 내가 철령을 넘으면서 내가 계속 울었다고 이 철령을 넘는 우리 장군님께서 그 구비의 구비 이 밑에서 꼭대기 다 내려다보는 이 구비를 우리 장군님께서 가셨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위험한 데를 이렇게 갖다 내 그래 우리 자식들 하나씩 가시죠. 그러면 우리 장군님께서 그 험한 길에 덜 가시죠 하는 생각이 난 자식이 낳았다거나 하나 둘 소위 낳기지 않고 우리 문관에 반대했단다. 근데 나는 야 어느 한 구석이 딱 빈 것 같아서 소리 나면 더 재밌으니까 구석이 빈 것 같아서 아니다.
1: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군관인 남편을 따라 여러 번 이삿짐을 옮기면서 여섯 남매를 키우는 일은 정말 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자식들이 받아 안는 학용품 책가방과 교복들을 보면서 영희 동무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마운 우리 제도를 목숨 바쳐 지켜야 한다는 결심을 굳게 다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식들의 가슴 속에 나라가 있어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 애국의 뜻을 기둥처럼 심어두며 중학교를 졸업하는 자식들을 조국보위 초소로 떠밀었습니다. 5째인 딸 은성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웃들까지도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은성이만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어떤가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영희 동무는 이야기했습니다.
2: 공부 좀 잘했습니다. 우리 둘째 딸이. 그건 집에 들어오면 책. 손에 항상 책. 키가 148. 체중은 그저 한 40kg도 안 되는 아이인데 대학 입학 통지서 받았다. 좋아서 그 누나이. 은성아 나라가 있어야 너 대학도 다니고 그래. 너 나라 없어보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미국 놈들 계속 책동하는데 우리가 오케이 뭘 잘 대학 간다 그래서 나라 지키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대학 가서 또 공부할 수 있니? 못해. 우린 군인 가정에 아버지도 군대고 언니들도 다 군대 나갔는데 대학원 군대 갔다 와서 다
1: 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안고 저술로 떠난 은성의 뒤를 이어 두해 후 막내 투철이까지도 최선연 초소로 떠나갔습니다. 그때 김영희 여성은 여섯 자식 모두를 조국보이 초소에 세웠다는 더없는 긍지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 모두를 조국보이 초소에 세운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기와 남새를 생산해서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느라니 그의 소원은 언제 한번 말할 새 없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서 본 적은 더욱 없었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그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높이 내세워두었습니다. 제3차, 제4차, 제5차 전국어머니 대회 대표로 조선인민군 장군 75돌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불러주었으며 국민으로서 지닐 수 있는 최상

0: 흘러간 일인데, 난 이렇게 온 나라가 다 알고, 진짜 우리 가정의 큰 응? 행복감이나 다 안겨준 그보다 못해 속상합니다.
1: 이런 보답에 마음 안고 김영희 여성은 오늘도 자식들 앞에 떳떳하기 위해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원우물사들을 마련해가는 중구역 대동문동 제7인민반 현금선 여성의 가정에서는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질 줄 몰랐습니다. 손가락을 꼽아가며 병사들에게 필요한 원우물자들을 속구구 해보고 있는데 싱글벙글 웃음 지으며 두 딸과 사위들이 반란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다박솔 초소에 보내줄 원우물자를 준비했는데 좀 봐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에 들겠는지. 순간 현금선 여성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습니다. 사대주의 애국 공로자, 원군 미풍 열성자로 내세워주고 조선인민군 창건 75돌 경축행사에 특별대표로 불러준 당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 싶은 자기의 속마음을 자식들이 알아주는 것이 어머니로서 기뻤고 원군의 대가 꿋꿋이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현금선 여성이 연로한 몸으로도 계속 원군길을 걷고 있는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2: 저에게는 그 가정의 소중한 감으로 간직하고 사는 군만지가 있습니다. 온유한 기관에서 국장 사업을 하던 저에게 유해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공로자라는 높은 칭호와 함께 주신 군반지입니다. 이제는 연로보장을 받고 들어온 지도 12년 세월이 흘렀지만 제가 집에 앉아서 허송세월만 하는 나라 앞에 꽃 비스지는 것만 같아 발편잠은 잘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금기를 계속 걷게 되었습니다.
1: 이런 뜨거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원군길이었습니다. 이날 아래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해주던 남편과 어머니의 원군길을 적극 지지해주며 따라 나서주던 맏아들을 잃던 가슴 아픔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현금순 여성은 사대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높은 칭호와 함께 수여받은 사랑의 금반지를 쓸어보며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내국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안 해도 무방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라의 은덕 속에 사는 이 나라 국민이라면 원군의 길, 애국의 길을 숨이 질 때까지 변함없이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그는 더욱 열성을 내어 건군절을 비롯한 국가적 명절과 기념일 때마다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인민군 군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여든을 바라보는 그가 공로자의 대우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히 보낸다고 해서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둔 당과 조국을 위해 보답의 길을 가려는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군인들은 물론 동네 사람들은 현금선 여성을 가리켜 애국자 할머니, 원군 할머니, 공로자 할머니라고 존경담아 부르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당의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자신이 한 생을 애국으로 살도록 그름그름 이끌어준 원동력이었고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서의 값높은 삶을 빛내어 가도록 한 자양분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내가 있어야 자국이 있을 것이고, 고전하니 원인과 조그마한 애국이라도 그거 하면 좋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니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는 것이 내가 자국에 바친 건왜 크가 나요? 크진 않지 뭐. 그러나 그 적은 것일지라도 나의 깨끗한 양심으로 생리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내 뜻이란 말이에요.
1: 그는 늘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 생을 바쳐 걸은 원군 길을 이제는 너희들이 이어가야 한다. 우리는 서성구역 서산일동 제78인민반 김영기, 중구역 대동문동 제7인민반 현금선 여성

이야기를 통해 다시 공세게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나서 나라의 은덕을 입으며 사는 국민이라면 마땅히 조국 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고 거기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국 보위와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런 애국자 가정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었기에 우리 조국은 그처럼 강한 것입니다.

0: 법도입니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초자리에 놓으시고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동 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 8월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총리 일대를 찾으시어 큰 물피해 상황을 여의하셨습니다. 오늘 훌륭히 꾸려진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대총리 인민들은 큰 물이 휩쓴 호만기를 헤치시며 자기들의 고장에 찾아오시어 크나큰 노고를 바치신 경의하는 총소동지의 헌신의 자옥을 뜨거운 격정 속에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옥 특파기자와 만난 황해북도 은파군 대총농장 강사 김유경, 경리 리효철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2020년 8월 초 우리 대총리 일대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해서 800여 동의 살림집들과 공공 건물들이 무너지고 600여 정도의 농가밭들이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그때 정말 눈을 폰에 뜨고 우리가 살던 집들이 사풍치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보는 순간 모두가 너무 호기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글쎄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험한 진창길을 헤치시며 우리 대총리를 찾아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세 번 곱씹어 물어보고 또 꿈이 아닌 현실에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제일 먼저 인명피해 상황부터 알아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명피해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무너진 집들을 보시고는 가슴 아파하시며 우리들의 고생부터 헤아려 주셨습니다.
2: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중요하게 강조하신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살림집 문제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적 인민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줄 바에는 화가 복이 되게 다른 이들에서 불우하게 물에 잠겼던 살림집들만이 아니라 800세들 모두 헐고 새로 지어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살림집 형식도 농장원들이 좋아하는 대로 해주자고 하시며 설계안도 1동 1세대 살림집과 1동 2세대 살림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심사도 일꾼들이 아니라 작업반별로 농장원들이 하게 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0: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침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줘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청사들을 비롯한 공공 건물들의 분숙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랑의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민 헌신의 순간 뜻에 떠받들려 은파군 대총리에는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820여 동의 살림집이 훌륭히 일어섰으며 2024년 10월에 또다시 수백 세대의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솟아오른데요. 2026년 2월 현대적인 공공 건물들과 생산 건물들이 준공돼서 은파군 대총리는 사회주의 선경으로 자기의 면모를 완전히 일신했습니다. 지금 은파군 대총리 인민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불멸의 혼신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용광의 고장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바다는 사랑과 운동에 더 높은 알곡 생산 성과로 보답할 불같은 열이 안고 당면한 영농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 강제 구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간속지 건설 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저국의 대지를 높여가는 남다른 긍지를 안고 간속지 건설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4: 간속지 건설국 부원 장명림입니다. 우리 간속지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우리 당의 대자연계도 구상을 높이 받들고 올해 계획된 간속지 건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투쟁으로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안북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지난해 애도 간속지 1구역 공사를 완공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1회 간속지 건설 공사에 진입하였으며 평안남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는 증상 간속지 1구역 공사를 힘있게 내밀기 위하여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상해남도 간속지건설종합기업소에서도 각 해도 간속지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끝내기 위하여 지금 조직과 지휘를 박력 있게 하고 장악지도 사업을 강화하여 사업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부닥치는 애로한 난관은 많지만 지금 우리 간속지 부문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선진적인 건설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사회주의 경쟁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0: 다음, 함경남도 신흥군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최대로 긴장각성에서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한 농작물 비배관리를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함경남도 신흥군 농업경영위원회 과장 위하원, 부원 유충국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 현재 상황에서 넘뼈 후반기 영양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군쪽으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네. 너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과수식 및 간단 물대기 방법을 적용하고 밤에는 너물 떼는 방법으로 고온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대기 온도보다 너물 온도는 3도씨가 더 높기 때문에 밤에는 철저히 물을 떼주고 이렇게 하면 토양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양의 산소 보장 조건도 좋아지고 이 뿌리 활성 기능 높아지면서 후반기 생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이 마지막 농사라고 이 방심한다면 논뼈나 강해나 모든 작물의 정보당 수확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우선 과일물 피해 막기 위한 사업, 중수로 배수로 치기, 그다음 논물 관리에서 일단 비가 모으면 아래논부터 물법이 대책을 취해가지고 이 침수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6: 네. 우리 군 경지 면적에서 밭이 5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면하여 태풍이 들이닐 수 있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해밭에 둘레세계를 치기와 여러 개 전북구조기 사업을 진행하여 태풍패를 최소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안의 모든 농장들에서 논뼈가 침수될 수 있는 조건도 다 해결하여 살균제와 영양을 미리 충분히 갖춰놓는 것을 비롯하여 태풍패를 최소하게 한 여러 가지 기술적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그 다음 필리핀의 마긴다나오주에서 20일 총기류 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모터티크를 탄 정체불명의 무장 괴한들이 자동차에 총사격을 가해서 두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보상을 입혔습니다.
0: 10여 개 아랍 및 이슬람교 나라 외무상들이 21일 이스라엘의 수리아 공습 만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수리아의 이들리브도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목표로 8차례 공습을 가한 것과 관련해서 성명은 이를 위험한 군사적 공격 행위로 낙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만행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국제 공동체가 수리아에 대한 이스라엘의 침략을 반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용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우리식의 교육혁명을 다그쳐 발전된 나라들의 교육 수준을 따라 앞서야 합니다. 교육은 사회적 진보와 나라의 장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기에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처럼 교육 사업을 순간도 미룰 수 없는 제1의 국사, 국가 정책의 제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의리역사적인 시종연설에서 후대 육성,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은 항상 우리 국가 정책의 제1순위라고 다시금 밝혀주시면서 공화국 정부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도 우리의 교육을 세계 선진 수준에 올려 세우기 위한 사업을 최우선시하고 여기에 커다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셨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의 제1순위 지금도 뜨거운 격정 속에 오려옵니다. 2020년 9월 폭우와 강풍 피해를 가시고 일도선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 지도하신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고급중학교도 몸소 찾으시었던 그날의 화폭이 그날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는 학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아이들은 좋은 교육 조건과 환경에서 키워야 한다고 농사는 한해 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육사업은 조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가꾸는 인재 농사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의 이 간곡한 가르치심에는 새 세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들로 옥색에 키워내기 위한 후대 교육사업을 최대로 중시하고 전망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놓아야 모든 면에서 융성본영하는 강국을 일도 세우고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다른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아무리 어려워도 후대 교육사업을 한시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교육중시 사상입니다. 우리는 부회전 사이어 료관에서 배움의 글소리 랑랑이 울리던 수해 지역 아이들의 밝은 모습들을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어 료관이 훌륭하게 꾸려진 교실에서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를 모시고 시범 수업을 하였던 평양 교원대학 부속 모란봉구역 소흥소학교 교원 리진주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금 새겨봅니다.
1: 저는 수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준비 성향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사이어 료관에 꾸려진 학교에 나오신 아버지 원수님을 모시고 시범 수업을 진행하는 영광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삼각형과 사각형에 대한 표상을 형성시켜주기 위해 문수물놀이장의 삼각형 지붕을 화면으로 현시하고 선생님과 함께 꼭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자고 학생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제가 학생들과 한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두셨다가 여기 있는 학생들부터 먼저 보내자고 이들이 앞으로 커서 영원히 잊지 못할 나날이 되도록 평양에서의 체류 일정을 잘 조직해 줄 때에 대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학급 학생들과 함께 마음껏 문수물놀이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버지 원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순간 저는 교원의 말 한마디 학생들과 한 허물없는 약속 하나가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0: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을 한 걸음 늦추면 조국의 전진이 열 걸음, 백 걸음 더뎌진다는 불변의 신조를 지니신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는 새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척에 집혀올려 후대 육성 사업에서 전환을 나누셨습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의 실시와 전국 각지에서 학교 건설 및 개건 현대화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에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고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날로 비약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라의 백년대기를 내다보시며 무강조국의 내일을 설계해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전략적인 구상과 현명한 용도가 놓은 빛나는 결실입니다. 우리 당 역사에서 뜻깊은 또 하나의 리정표로 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 전원회의의 높은 요원단에서 우리 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결정적으로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 수 있는 교육구조로 고치며 교육 내용과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초홍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교육구조를 선진교육을 줄 수 있는 교육구조로 고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고급중학교와 기술고급중학교들에서 학생들이 개성에 따라 문과, 리과, 예능, 기술 분야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집행하여 모든 학생

기업이 한 가지 이상의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할 때에 대한 강령적인 지침을 안겨주셨습니다. 또한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교육구조를 실천 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게 고칠 때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교육구조와 내용,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혁명에서 기본으로 내세우신 경야는 조홍비서 동지의 원대한 이상 빛나는 예지는 우리 교육의 밝은 앞날을 선명히 조명하며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뚜렷한 이정표를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육강국, 인재강국 건설로 전면적 국가부흥의 제1자원인 우수한 인재들을 무수히 키워내어 조국의 부강 번영과 우리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원대한 이상이며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계시오 우리 조국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경탄하는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 나가는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우뚝 솟아 빛을 뿌리게 될 것입니다. 제1의 국사로 내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과감히 전개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혁명 무력에 대한 용도의 첫 자국을 새기신 66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자심 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군위 서울 류경수 제105 땅크 사단을 찾으신 1960년 8월 25일은 주체적 혁명무력 건설사와 우리 인민의 삶과 투쟁에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1960년 8월 25일 바로 이 날이 있어 우리 혁명의 맥맥이 끝끝이 이어지고 용적 조선인민군이 인민의 운명수와 행복창조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적 무장력,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성격과 거기한 명함을 더욱 뚜렷이 새겨올 수 있었으며 강력한 무장력에 우거하여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반세기가 넘는 장관 기간 혁명 무력에 대한 용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그 길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군력 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이뤄나가야 하는 간과한 길이었고 그 누가 몰라준대도 오직 희망 안고 가야 하는 신념의 길이었으며 걸음걸음 사선을 헤쳐야 하고 불철주야로 혁명을 이끌어야 하는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번안의 행군 시기 덕창적인 성군 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주체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고수하시고 혁명 대오를 강철의 대오로 다지시었으며 나라의 국방력을 비상히 강하시었습니다. 불세출의 용장에 초강도 강행군길이 있어 우리 조국은 주체 혁명사에 일찍 있어본 적이 없는 가장 강대한 힘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0: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 무력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시세의 천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혁명 무력 용도의 전지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다운 혁명 전사들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위의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총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훈에 대하여 새겨주시며 그들이 훈련 열풍을 일으켜 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다기를 없애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유한 운동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백전백승하는 강대성을 힘있게 떨치며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호철남입니다.
3: 경려는 청수 동지께서는 2012년 8월 25일에 하신 연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해서 8월 25일은 4월 25일과 더불어 우리 혁명무력건설사와 조국청사의 길이 빛날 역사적인 날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련과 위대한 장원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속 발전시켜 나가시는 경려하는 청비수 동지의 탁월한 사상가 용도가 있기에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당중앙의 용도에 끝없이 충직한 불패의 강군으로 우리 국가를 옥색이 떠받드는 무진 막강한 힘이 실체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며 영원히 백승의 육사만을 아로새겨 갈 것입니다.
4: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러시아 연방의 시베리 및 원동 지역을 방문하신 15돌에 즈음하여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공산당 연맹 소련 공산당 중앙지사회에서 꽃바구니를 보내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24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삼지연 산악관광지구 건설과 함흥시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에서 려해했습니다.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에 받들려 거창하게 일떠서고 있는 삼지연 산악관광지구의 여러 대상을 돌아보면서 총리는 공사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총화회의를 지도했습니다. 총리는 회의에서 당정책 관철의 성과 여부는 일군들의 완강한 조직력과 집행력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건설 적기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계획된 대상 공사를 성과적으로 완공하는 것과 함께 운영 및 봉사 준비를 동시에 추진시키며 연구한 단위들에서 필요한 설비와 자재 등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때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령성직의 연합기업소를 찾은 박태성 동지는 당주당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이곳 노동계급을 고무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한 각종 대상 설비 생산과 2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흥남필의 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여러 생산 공정에 대한 집중 대보수를 질적으로 앞당겨 끝내고 비료 생산을 정상화하며 불합리한 요소들의 기술 개건을 다구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흥남 제약공장의 생산 실태를 요약하면서 공장의 일꾼들이 과학기술 발전이자 생산 장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철저히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며 올해 의약품 생산 계획을 지표별로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구한 단위들에서 령성직의 연합기업소 2단계 개건 현대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 비료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며 의약품 생산을 활성화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 등이 토의 대책됐습니다.
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창립 쉰돌세 즈음하여 단천 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24일 현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관계부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 정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단촌 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리종남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연대마다 자기의 생산 참재력을 전망성 있게 장성시키며 위력을 발휘해온 단촌지구의 유망한 광산기업소들의 발전 역사 속에는 단촌 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의 공적이 뚜렷이 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손길 아래 창립의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연합기업소는 당의 뜻을 받들어 수많은 산업시설들을 노동당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떠올리며 쉰돌기의 요역을 용의 높은 투쟁과 위훈의 페이지들로 엮어왔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80년대 척도 창조운동의 불길 속에 기적적으로 솟아난 검도광업연합기업소 제3선광장의 웅자에도 단촌 광업건설연합기업소의 핵심적인 화력이 깃들어 있고 용량과 대용의 대규모 광산들과 단촌 제련소, 단촌 마그네시아 공장의 강력한 생산 토대들에도 이곳 기술자들과 건설자들의 혼신의 차치가 역력히 오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리한 공사 조건과 기술적 난관들의 과감히 도전하며 천연 안반우의 기초를 다지고 육중한 강철 구조물들을 일도세워 귀중한 사회주의 재보를 마련한 그 무수한 창조의 기록들은 그대로 연합기업소가 걸어온 충성과 애국의 행로라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사회주의 건설의 전반 분야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새로운 혁신과 대담한 창조에 매진해온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단촌 광업건설연합기업소가 노력적 위훈으로 일관된 보람찬 역사를 계속적인 투쟁의 결실들로 줄기차게 빛내온 데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어떤 평가나 대우도 바람이 없이 산업건설자의 본분을 깨끗한 양심으로 지켜가며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높은 전문성을 발휘한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은 당이 바라고 자국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달려가 창조적 지혜와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건축공사와 대형 설비 조립에서 손꼽히는 건설 집단의 명예를 고수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아버지 세대의 고지식하고 성실한 삶의 흔적이 생생한 일터를 굳건히 지켜가는 새 세대들의 믿음직한 모습과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고락을 함께하며 다같이 존재해 나가는 집단주의적 투쟁 기풍에서 정업원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직업에 대한 애착과 고상한 인간미를 읽을 수 있으며 긍지 높은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는 연합기업소의 오늘과 내일을 직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조항연회는 축하문에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맡은 중임을 자각하고 단촌지구의 변천에 뚜렷한 자업을 새겨온 남다른 긍지와 함께 보다 활기찬 봄으로서 새 전망 목표 수행에 분투할 드높은 열의에 넘치어 장립 쉰돌을 뜻깊게 맞이한 단촌 광업건설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당조항연의 축하문을 받아하는 영광을 간직하고 당의 건설 정책 관철에서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다해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동력으로 하여 단위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 나가며 자체의 기술 역량과 기능공 대우를 확대하고 능률 높은 건설 장비들과 기금구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어 맡은 공사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건설투쟁에서 영종 노동기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나갈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에서는 교리문이 채택되었습니다.
0: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어겨낸 계획의 첫해 알곡 생산 목표 점령에 떨쳐나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생육 후반기 농작물 비배관리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장마 전선이 강화되는 데 맞게 폭우와 많은 비, 태풍과 센바람을 비롯한 재해성 이상기후로부터 농경지와 농작물들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이삭의 요문율과 천알 질량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에서 앞선 비배관리 방법을 받아들여 논뼈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악군, 배천군, 운천군에서 물길과 논두렁 정리를 잘해서 농작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여러가지 식물 영양제와 성장 조절제들을 분무해 주어 노무짐 견딜성과 병 저항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작물의 생육 상태를 포존별,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려야하고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며 논뼈의 영양관리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과학농사에 다수하게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한 고원군, 호천군, 여덕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선진적인 논물관리 방법을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소출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농작물의 생육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숙천군과 문덕군, 평원군, 선천군, 염주군, 정주시에서 논뼈의 비탑성 능력을 높이고 이삭 요물기를 촉진시키는 사업을 알심있게 하는 한편 습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한 예방사업을 앞세우고 비배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남포시 등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고지 전까지 종부당 수확거를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변화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제15차 전국교원대회를 맞으며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 교육지원 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교육실험기구 및 교편물, 교육지원 프로그램 전시회에는 당의 교육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창안 제작한 1,200여종의 실험실습 설비와 기구, 2,800여종의 교편물, 300여건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출범되었습니다. 성중앙기관들에서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많은 설비 등을 성의껏 마련해서 교육지원 전시회에 내놓았습니다. 개막식이 24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승도 동지와 내각 부총리 전승국 동지, 관계부문, 성중앙기관, 교육부문의 일꾼들, 교원, 연구사, 교양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교육상 리용철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이번 전시회가 교육의 현대화, 정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일반화하며 국가적으로 교육을 최우선시하고 적극 도와주는 기풍을 세워나가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들을 돌아봤습니다.
4: 그 다음 아프가니스탄 경찰이 20일 타하루 바다 크샨 등 4개 주에서 반마약 작전을 벌여 131kg의 마약을 압수하고 5명의 밀미업자를 체포했습니다. 최근 미얀마의 샨주에서는 자동차와 살림집에 다량의 마약을 숨겨두고 있던 2명의 범죄 혐의자가 억류됐으며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항구에서는 46kg의 메탄페타민이 적발 몰수됐습니다. 이 시간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광진, 김영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5: 내일은 8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 7월 19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강남, 개성, 운흥을 비롯한 중부 이남,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현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과 안주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국부적 지역, 회룡에서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라선의 낮 최고기온은 30도씨로서 당일 최고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았으며 촌내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동해안,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등산, 은파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적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 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장마전선과 저기압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80 내지 120mm입니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회창, 상원, 박천을 비롯한 중부,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중부의 여러 지역과 박천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국부적 지역에서 200mm 정도이며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문천, 거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2 내지 30mm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으며 내일은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강계,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린 후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사리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원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남포시는 새벽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4도씨, 28도씨, 신의주 25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29도씨, 사리원 25도씨, 28도씨, 강계 21도씨, 29도씨, 원산 24도씨, 29도씨, 함흥 23도씨, 30도씨, 청진 22도씨, 28도씨, 희산 19도씨, 27도씨, 남포 25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8도씨, 개성 25도씨,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낮입니다. 오늘 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 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중기 일기예보입니다.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유인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8월 27일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8일에 서해안 중부 이북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5 내지 3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29일에는 중부 지역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9월 1일에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3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일에 평양, 평성, 강계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고 신의주,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으며 사리원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새벽부터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시에서는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해산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남포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28일에는 평양, 평성,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시에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청진, 해산, 라선, 개성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9일에 평양, 평성,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 신의주시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원산, 함흥시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에서는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0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1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오전과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9월 1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7일 낮 최고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사리원, 남포시 30도씨, 해주, 함흥시 31도씨, 강계, 청진시 28도씨, 원산, 개성시 29도씨, 해산시 26도씨, 라선시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9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에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에 전반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정연중 씨를 당과 혁명의 영원한 전략적 노선으로 내세우시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적후대, 이 측부대로 키워주시기 위해 끝없는 사색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불멸의 영도실록은 지난 10여 년의 성스러운 요정에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역사적 진군에서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라를 비롯한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을 발표하시어 청년동맹의 성격과 사명, 임무로부터 청년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한 과업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청년 교양에도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청년운동 사족관과 백두산 영웅청년위훈 전시관을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통째로 맡겨주시며 그들을 기적과 위훈의 창조자들로 시대의 영웅들로 옥색에 키워주셨습니다. 청년들이 전위궐이 건설해서 새로운 영웅 청년 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준공의 날에는 건설에서 노력적 위훈을 떨친 청년 혁신자들을 만나주신 그 사랑, 평안북도 피해복구 전구에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 진출식에 참석하시어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제 지역에 파견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와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원들 일꾼들은 당에서 특별 파견한 별동대나 다름없다고 하신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건설을 인민군대와 함께 백두산 용웅 청년 돌격대에 맡겨주시고 착공의 그날에는 구절구절 크나큰 믿음과 기대, 진노보이의 종이 흘러넘치는 격려사로 청년 돌격대원들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지난 5년간을 영광 넘친 우리나라 청년운동의 새 분수령으로 빛나게 장식한 자랑스러운 청년 세대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해 주신 데 이어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대회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제11차 대회에서도 우리 청년들 모두에게 또다시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님의 대같은 믿음에 보답할 열이 안고 온 나라 청년들은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오늘의 청진군에서 청춘의 슬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습니다. 진정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탁월한 청년중시 사상과 영도가 있기에 우리 청년 전위들은 앞으로도 주체혁명 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더 옥색에 성장할 것이며 우리 조국은 청년 강국으로서의 불패의 위용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영원토록 번영할 것입니다.
1: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올해 알곡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요리로 들끓는 남포시아니 농촌들에서 변화되는 기상조건에 대처한 농업기술적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불리한 기상현상이 지속되는 조건에서 농작물들을 안전하면서도 실하게 키워낼 수 있게 비배관리와 용량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도록 정책적 지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농촌격리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농장들에서 간단 물대기, 포화 수식 물대기 방법으로 토양 온도를 낮추어 논뼈의 성장이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수 설비들에 대한 보수 적용과 예비 부속품 확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전력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과 함께 온촌군 금당농장, 보림농장, 룡강군 옥도농장, 양곡농장을 비롯한 단위들의 물 공급이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논물관리공들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 와우도구역 대대남새농장, 천리마구역 강선농장 등에서는 각종 용량 강화제와 살균제들을 제때 뿌려주어 병 발생을 미리 막으며 벼의 요문율과 천알 질량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강서구역 독흥농장, 대안구역 대정농장, 항구구역 신흥농장 등에서는 평지밭들이 물도랑을 깊이 째주고 물길 정리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어 밭작물들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떡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배수문들의 점검 보수를 잘해서 폭우와 많은 비, 신바람으로부터 농작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예균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과감한 실천으로 화답해 나서는 우리 청년들의 진주보석 같은 마음은 방방곡곡의 교정들에서 높이 울리는 배움의 종소리에도 소중히 깃들어 있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아침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창립 여든돌 기념 대회장에서 온 나라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하는 청년전의들의 충성과 애국의 요리가 비상이 승화되는 속에 올해 들어와 각지 사범대학, 교원대학의 100여 명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두메산골, 농촌의 학교들로 자원 진출해서 후대 교육의 첫 걸음을 내짚었습니다. 당의 교육 중시 사상을 순결한 양심과 헌신으로 받들어 가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전면적 국가부흥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용의를 남김없이 떨쳐가는 미도운 새 세대들의 고귀한 종신 세계의 발현으로 됩니다. 조국의 교단에는 외진 곳이 있을 수 없다는 자각을 안고 교정을 나선 졸업생들이 섬마을과 산골의 학교들로 보내줄 것을 탄원에 나섰습니다. 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김종태 해주 사범대학, 차광수 신희주 사범대학의 졸업생 처녀들이 종둔 고향을 떠나 외진 섬마을들의 고급 중학교에서 후대 교육 사업에 혼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강성 조선의 미래를 책임진 직업적 혁명가로 삶을 빛낼 우리 시대 청년들의 지향은 가족과 함께 원룡 기술 고급 중학교 룡천 분교로 탄원한 회룡시에 있는 교원대학 제대군인 졸업생의 미풍에 그대로 비껴 있습니다. 평성 사범대학과 평성 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햇빛 밝은 교정에서 소중히 자리운 꿈도 많았지만 대흥군의 산골에 위치한 흑수기술고급중학교 교원으로 자원에 나섰습니다. 보람찬 청춘 시절을 당이 바라는 것에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 바치자는 것이 고성군 용웅 해금강 기술고급중학교의 교단에선 김일성 장학금 수상자이며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인 리수덕 원산교원대학 졸업생 처녀를 비롯한 탄원자들의 한결같은 인생관입니다. 국가의 부흥 발전과 사랑하는 후대들의 더 좋은 내일이 교육에 의해 담보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농촌 학교와 산골 학교로 진출한 청년들 가운데는 원산 사범대학과 사리원 교원대학의 졸업생들도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국사 중에 제일 국사로 내세우는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 교육자로서의 보람찬 삶을 순화할 니상과 포부를 안고 함흥 사범대학과 성도 사범대학의 졸업생들이 부전군 릉구 기술고급중학교, 장풍군 설현 기술고급중학교로 탄원했습니다. 신포시에 있는 기술사범대학 졸업생은 공동노동기구의 아들, 딸들을 부흥강국의 훌륭한 기둥감들로 키우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맹세를 안고 단천시 금골고급중학교의 교단에 섰습니다. 강계사범대학, 신의주 교원대학, 해산교원대학 등의 졸업생들의 가슴속에도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초서에서 한생을 바치며 청춘의 꿈과 이상을 꽃피워갈 불같은 일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사회의 가장 활력 있는 부대,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주는 위대한 당좌의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새겨안고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의 성스러운 길에서 조국의 미래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밑거름 뿌리가 되고 있는 미덕과 미풍의 주인공들은 내 조국의 자랑입니다.
1: 다음, 소말리아에서 인도주의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21일 밝힌 데 의하면 혹심한 자연재해와 분쟁 등에 시달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 근 19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에 직면하게 되며 그중약 50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증에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금 부족으로 205개 보건시설의 운영이 중지됨으로써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24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조국의 산과 강을 연연히 이으며 끝없이 펼쳐진 이 땅을 사람들이여 무심히 걷지 마시라. 그 한치 한치의 땅에 오보이 장군님의 애국 헌신의 열과 정이 얼마나 뜨겁게 새겨진 것인지 우리 다는 모르거니, 세월은 흐르고 흘러도 그 한 줌의 땅에 깃든 이야기는 의하여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며 끝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0: 방송극 위대한 애국자.

0: 아이고, 저 망할 놈이 버그가 범부터 품들여 심어놓은 숱한 농작물들을 다 못쓰게 만들어 놓는구나. 아이고.
1: 자, 이런 농작물이 문제예요. 불운한 큰 물에 지방쪽이 터져서 새로 종리해놓은 토지가 다 식혀 내려가면 농장이 미천이 농원할 판인데, 어? 산업반장, 뭐라오?
0: 예.
1: 빨리 농장원들 동원해서 주 수백 정부의 농경지를 구원할 대책을 세워야 할 게 아니오?
0: 예. 참. 알겠어요. 내 이제 작업하는 돌을 모두 총동원하겠어요.
1: 그 농장의 뚜락도들을 싹 다 동원하오. 초달 구지까지 싹 다. 아무울 꿈을 거리나.
0: 예?
1: 제방 쪽이 무너지지 않게 미리 흙가마인들을 쌓아야 할 게 아닌가, 응?
0: 어? 알았다니까요, 관련장 동지. 그럼 난 달려.
1: 모두 이쪽으로! 흑가마인들을 모두 그 제방들에 쌓아야겠어! 빨리, 빨리! 예.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야, 용란아! 넌 뭘 그렇게 꿈꾸느냐, 어?
2: 야, 이거! 사마리가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1: 에이구, 이리냐야! 그래, 밥풀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힘들지 않더냐?
2: 예? 아니, 구구양보!
1: 자!
3: 오호! 흑가머니를 한 손으로 훌쩍 들어서? 이야! 관련장 동지 완전히 이거 영화에서 나오는 찜꺽정 같습니다!
4: 예!
1: 뭐라고? 자! 요즘 젊은이들이라는 게 나날이 어떻게 생겨서 입에 들어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야. 아,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일할 줄은 통. 자, 그렇지. 그저 그쪽에도 가마니들 흔들 좀 더 싸우라고. 자, 예로부터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종자만은 베고 죽는다고 했는데 그 종자도 땅이 없으면 어디다 뿌리겠냐.
3: 옳습니다. 관련장 동지 말대로 종자를 하늘에 뿌릴 수 없지요. 천만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1: 예, 지인 여사. 땅이 귀한 걸 아는 농사꾼은 참새처럼 입만 까서 제잘 굴 줄 모르는 법이야. 그럼.
0: 관련장 동지, 이젠 농경지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방 쪽을 다 보강했으니까요.
1: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 설치 부분들을 잘 보강해줘야겠네.
0: 네, 알겠습니다.
3: 이야, 저놈의 우리가 우리 관리원장 동지한테 끝내 항복을 했구나.
0: 고로.
3: 예.
0: 우리 관리원장 동지가 누구라고?

0: 전 병들 하시오. 네, 군당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해서 알게 됐는데 얼마 전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해서 유실된 땅이 한치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간곡하게 조시하셨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인민들을 더 잘 살게 해주시려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단 말이에요. 모두 좀 생각들 해보. 어버이 수령님을 천만 뜻밖에 잃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 비분에 가슴을 치면서 그때 우린 뭐라고 맹세했는가?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우리 장군님을 농사를 잘 짓는 것으로 더 잘 모시자고 맹세하지 않았소? 그러니 그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자기 작업반과 분조의 토지들을 하루빨리 원상 복구하고 보식을 해야겠소. 한치의 땅도 유실되는 일이 없기를 말이오.
1: 예, 알겠습니다.
0: 그 내일부턴 그 농용지 복구 실적을 놓고 반장 분조장들을 되게 달군다는 걸 명심하오.
2: 알겠습니다.
0: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만 합시다.
3: 맞소, 관련장 동지. 그 샘골론이 있는 길목에 곧 패인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0: 아, 그건 아직 가만히 있어. 차차 두고 봅시다.
3: 차차요? 아니, 그냥 둬두면 다음번 비에 더 크게 패이겠는데요.
0: 아, 글쎄 알았다니까.

0: 야, 그 우리 관련자 놈지가 정말 땅을 기신 여기는 분이구만요.
1: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관련장 동지 아버지는 농업협동화 때 반동놈들이 저수지뚝을 폭파해서 농경지를 모두 파괴버리려고 날뛸 때 그걸 막아놔서 목숨까지 바친 애국열사란 말이에요.
0: 아니, 반장 동지, 그게 정말입니까?
1: 정말하니문.
0: 이야.
1: 동문 농장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농장 연역 소개실에 가면 관련장 동지 아버지 사진이 있어.
0: 아니, 그럼 그 사진이 우리 관련장 동지의 아버지였습니까? 이야, 저도 연역 소개실을 참관하면서 보았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아, 그분이 바로 관련장 동지 아버지라니까.
0: 이야, 대끝에서 대가 난다더니 그래서 관련장 동지가 땅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댔구만요. 이야.

0: 까마귀들 말고 먹어라. 자, 전배기 이거라요. 잘 먹는다.
1: 돼지물을 주던 모양이구만.
0: 예. 아이고, 이제 들어오시오. 아이고야. 여놈들. 아, 어젯밤은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또 관리원의 사무실에서 쉬셨소.
1: 무슨 참 같은 소리다. 아, 엄밤 볼판에서 총님도 이렇게 온들이랑 같이 식주 내린 농경지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0: 아이고, 수고가 많았겠소다. 그래, 농경지 복구는 다 끝내셨소?
1: 다 끝내는 게 뭐요? 한 2, 3일은 더 해야겠소.
0: 아니, 그렇게 많아요? 손수지 제방이 터진 것도 아닌데.
1: 아, 조수씨 제방이 터졌다면야 며칠 동안에 어떻게 복구하겠소? 폭우에 식기 내린 정도니까 며칠이면 되는 거지.
0: 예, 당신이 또 수고를 해야겠소다.
1: 할 수 없지. 관리원장이라는 게 땅을 내놓고 무슨 일꾼 구실을 제대로 하겠소. 아, 참, 내가 당신하고 토론할 게 있어서 집에 들렸소.
0: 아니, 무슨 문제인데요?
1: 우선 돼지부터 좀 보고 말 좀 하자. 우량종자라고 놓은 돼지가 이제는 쓸만하게 살이 올랐을 테지.
0: 아이고, 어서 보지우다. 저쪽 두칸이 그때 놓은 우량품종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건 왜요?
1: 이거 이것들이 한 80kg 정도는 꽤 나갈까?
0: 그럼요. 우량 품종이어서 잘 먹이기만 하면 120kg은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 목성이 얼마나 좋은지. 네, 이번에는 꼭 120kg짜리는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1: 아, 그럴 수가 있나? 당장 잡아야겠는데.
0: 응? 잡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1: 여보, 이 두 마린 당장 잡아야겠어.
0: 아니, 한참 크는 돼지는 왜 잡는다는 거요?
1: 아, 더 큰 걸 위해서지.
0: 더 큰 거라니.
1: 여보, 그 농경지 복구를 빨리 해제키자면 총인 돌격대원들이 힘을 써야 할 게 아니오, 힘을.
0: 아니, 그럼 농경지 복구 때문에 제 집에 돼지를 잡는단 말이에요? 뭔 세상에.
1: 아, 그렇지 않으면 농장 토지는 국가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땅이란 말이야. 국가재산을 잃고 제 집 재산이나 불구면 그게 어디 농사꾼인가? 더구나 폭우 피해를 입고 제때 대책을 못하면 문제가 서, 문제가. 내 말로 알아들었어?
0: 이건 그저 잡아먹을 건 돼지로도.
1: 응? 뭘또 중간 거예요? 의견이 있나?
0: 없수다. 당신이 하는 일이야 다 잘하는 일이죠. 잘못하는 것만 내놓고.
1: 그 말이 경사진다. 응?
0: 에이구, 내 언제 한번 당신이 그 고집을 당한 적이 있었어. 에이구, 선배가 네 팔자도 기소하지. 100kg이 이제 한갓 꿈이 되고 말았지.
1: 자자자, 이런 정말. 아, 꿈타령 좀 그만두라는데. 응? 까마, 근데 여보, 저기 토밭이 왜 저렇게 피웠어?
0: 아, 이번 폭우에 뭐 씻겨 내리지 않은 땅이 있어요? 며칠째 내린 비가 토밭 경사면을 그렇게 패어놓았수다.
1: 아, 그럼 빨리 미우고 남새라도 한 포기도 옮겨 심어야지. 오진이 하는 일을 보면 주인 당 데가 없단 말이야.
0: 아니, 우리 집이 어디 남자 손이 있는 집이요? 어? 아, 당신이야 늘 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고 내 손으로 다 해야겠는데. 아, 일 나가면서 숱한 짐승들을 먹이자니 손이 팽이처럼 돌아가도 어디 짬이 나야지요.
1: 에이, 사비나 가죠. 내 들어왔던 김에 팬 자리들을 메워줄 테니까.
0: 예? 아니, 아이, 그래도 영감이 제가 집주인이라는 걸 잊지는 않았으다래.
1: 뭐? 우리 집에 내가 주인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요? 당신이야 어디까지나 안 주인인 거고.
0: 아이고, 아, 바쁘다면서 어서 일이나 보시오. 토밭 선지라는 건 좀 있다가 내가 하겠수다.
1: 무슨 말이 그리 많소. 가져오라면 가져올 테지.
0: 예, 알겠수다. 아, 참, 아, 사비하고 용감 옆에 있지 않소?
1: 어? 어. 여기 있었군. 농사꾼이라는 게 뭐니 뭐니 해도 땅이 귀한 걸 알아야지.
0: 당신은 그저 땅, 땅. 자. 그럼 난 옆집에 잠깐 좀 갔다 오겠습니다.
1: 빨리요.
0: 예.
1: 자.
2: 자기 손님. 아버지,
0: 아버지.
1: 어기냐? 밖에서 오는 길이가?
0: 네, 예, 그래요. 엄마, 아버지 어쩐지 좀 뭐라이고. 그런데 아버지, 지금 뭘 하세요?
1: 토밭이 폭우에 피었길래 그걸 좀 손질하는 중이다. 자.
0: 예?
1: 자.
0: 저거, 이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다 알아요?
1: 야, 너도 이젠 며칠 있으면 졸업을 하겠는데, 도대체 언제 철이 들겠니? 예미가 짬이 없으면 누나도 좀 손질할 게지.
0: 에이, 정말. 철은 들어서 뭐래요? 아버지, 난 지금이 딱 좋아요.
1: 저런 말하는 꼴 좀 보지. 누똥이라고 오자오자 했더니만 제가 뭘 입고 살겠냐 말이다.
0: 나도 다 알아요. 똥사꾼의 자식인 내가 땅이 귀한 줄 모르겠어요.

0: 잘 면도했다.
1: 야, 아버지, 이거 땀.
0: 이럽다, 아이가.
1: 참, 아버지, 내가 이제 한림위원회 앞을 지나오는데 면역 서기실을 참관하고 나오던 농장 청년들이 나보고 그 사진이 정말 너희 할아버지 사진이 맞는가고 저마다 물어보더군요.
0: 사진?
1: 예, 면역 서기실에 있는 칠할아버지 사진 말이에요.
0: 오, 아버지의 사진 보고 하는 말이구나.
1: 예, 응? 아마 작년에 농장에 탄원한 청년들 같아요.
0: 그럴 거다. 정말 너의 할아버지의 말로 땅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 분이었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는 반동놈들이 우리 농장 토지를 파괴하려고 조수지독에 묻어놓은 시간탄을 해제하다가 그만.
2: 안 된다, 이놈들아. 이게 어떤 땅이야? 내 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로 이 땅은 못 다친다. 어림도 없어.

0: 네 할아버지랑 온 마을 사람들이 목숨 바쳐 지키는 이 땅을 이젠 너희들이 가꿔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 농사꾼들의 본분임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알겠냐?
1: 예, 명심하겠어요, 아버지.
2: 여보.
1: 여보. 거이자 두 잔이 농장원들 속에서 산골론이 있는 길 쪽에 땅이 패인 걸 관리원장이 관심 두지 않는다고 말들이 좀 있습니다.
0: 쓸데없는 소리. 아, 기본 면적도 다 복구하자면 시일이 걸리겠는데 언제 그런 데까지 시시콜콜이 신경 쓸 수가 있는가 말이오.
1: 에이구, 아 그래도 대중의 의견인데 좀 새겨들으라고요.
0: 아, 알겠어, 알겠어. 곧 빨리 또 나가야 하니까 여보, 어서 밥이나 주.
3: 아, 동물! 고시!
4: 고시! 아, 마드모이라요! 관리원장 동진의 집에서 우리 털격지원들을 위해서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나왔어요.
3: 아니, 그게 정말이요?
4: 사요, 야, 어겨 너무 하라요.
5: 아이고, 나도 좀 달라.
4: 예, 사요.
3: 아이고야. 그런데 아 이게 뭐야? 아 먹어도 알고 먹어야 할 게 아니야.
4: 그것도 몰라요. 시원한 갓김치에 호도분한 돼지고기 국밥.
5: 아 이거 척 보기만 해도 한 네 배가 얼씨고 좋다고 이 춤을 추는구나. 야.
3: 아, 이거 뜨끈하구나. 아니, 그런데 이거 숱한 청년 돌격대원들한테 다 고깃국을 먹이자면 돼지를 한 마리나 맺혀서는 안 되겠는데.
4: 한 마리가 뭐예요? 관리원장 동진의 집에서 기르던 우량성 돼지를 두 마리나 잡았는데.
3: 어? 한 마리나? 두 마리씩이나?
4: 야. 자, 어서 떠들라요.
6: 야, 그래, 그래. 야, 뜨끈한 국들을 듬뿍듬뿍 덮어주거나.
5: 아니요? 관련된 거지?
6: 뭐니 뭐니 해도 농사꾼은 배가 든든해야 일을 해제낀다니.
4: 고맙습니다.
5: 아니 뭐 관련된 거지? 같이 합시다.
6: 하지만 그 돼지 두 마리가 공짜는 아니야.
5: 예?
6: 아, 오늘 밤 중으로 이 벌판을 싹 다 미끈하게 만들어야 돼.
5: 알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6: 자, 어서들 들면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어? 어, 앉으라. 응? 예. 자, 앉자.
4: 응? 예.
6: 어, 거기다 앉으라. 예. 아, 사람 한 명이 평생 살아가자면 얼마만한 땅이 있어야 정상인지 어디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5: 아, 이거, 아, 글쎄, 그런 것까지 언제 생각해봤나? 아, 좌우간 땅이야, 생산수단이니까.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
4: 관리원장 동지가 좀 대주십시오.
5: 예, 좀 대주십시오.
6: 내 말을 명심해 드리라고. 세계적으로는 인구 한 사람당 700평 일대의 정상으로 보내. 그래.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 한 사람당 차례지는 경지 면적이 매우 적거든.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 땅 찾기를 그처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시는 거고, 광농사를 해서 정부당 수확권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야.
4: 이야, 우리 관리위원장 동지 간단치 않구만요.
5: 아, 예.
3: 관장 동지가?
4: 야, 관련장 동지가 여기 있는 건 사방 찾아다녔구만요.
6: 어, 산업반장인가?
4: 예.
6: 야, 영란아, 예. 그 산업반장한테도 뜨끈한 걸로 한 사발 퍼주거라.
4: 예.
6: 어?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고 수고가 제일 많은데.
4: 아니. 아이고, 아, 난 벌써 우리 작업반 사람들하고 다 먹었습니다.
7: 한산 동지, 그래도.
4: 아이고, 됐어. 야, 음식이 얼마나 푸짐한지 관련장 동진의 집에서 내온 고깃국이 아직 남았습니다.
6: 그래, 무슨 일인가?
4: 관련장 동지, 잠깐만, 다 좀요.
6: 어? 어, 영란아, 그 이왕 해내온 음식이니까 남기지 말고 다 없애거라.
4: 알았습니다.
6: 어.
4: 자, 모두들 더 들라요.
5: 나 껍데기.
2: 나도.
6: 사랑 반장, 무슨 일이 생겨나?
1: 저 다른 게 아니고 관련자든지 저 생골론에서 내려오는 길목 있잖아요.
6: 근데
1: 어제 보니까 거기도 다리를 건너기 전에 비에 흠뻑 패였는데.
6: 그 소주잔둥 만하게 패인 거 보고 그러지?
1: 관련 장동지도 봤어요.
6: 아, 보자, 놈은.
1: 거기도 빨리 원상대로 복구해야지 않겠습니까?
6: 해야지, 해야지. 하지만 당장은 유유 노력이 없으니 우선 기본 농경지를 살리는 게 급선무야. 그런 땅은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도 아닌데.
1: 경지 면적이 올라있는 땅은 아니래도 우리 농장의 구간에 있는 땅이 아니나요?
6: 아, 누가 아니려나? 일이란 다 손을 차가 있는 법인데. 큰 걸 봐야지, 큰 걸. 지금 당장 거기까지 돌릴 노력이 어디 있나? 그럼 좌우간 샘골론 쪽은 숨을 좀 돌리고 후회보게. 후회.
1: 야, 관련장 동지.
6: 그 대신 반장 동문 자기 작업반이 맡은 농경지 걱정이라도 하고 오늘 중으로 무조건 끝내야 돼.
1: 알겠습니다.
5: 관련장 동지, 여길 좀 보십시오. 이만하면 되는지.
8: 어서 받으십시오.
9: 예. 어떻습니까?
6: 괜찮아. 자네들이 이번에 큰 수고를 했네. 예.
1: 아니, 관련장 동지는 뭘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시면서 그러세요?
6: 산업반장.
1: 예.
6: 좀 보라고. 얼마나 흐뭇한가. 며칠 전만 해도 비를 먹은 강아지처럼 빗물에 패운 자네들이 듬성듬성하던 게 이렇게 미끈하게 정리하고 보시까지 해놓으니 아, 온 벌판이 풀색 비료도 주단을 쭉 펴놓은 것 같지 않나? 어때? 멋있지?
1: 예. 그래서 군에서 나왔던 일꾼들까지 우리 농장의 기본 면적은 폭우가 쓸고 지나간 땅 같지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6: 아, 그래, 그래, 그래. 일꾼이라는 게 그저 이런 멋에 일하지 뭐. 그럼.
1: 아니
6: 저기 용난이가 아닌가?
1: 맞아요. 아까 샘골론 쪽에 일이 있어서 보냈댔는데.
6: 근데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숨이 턱이 닿아서. 아이고야, 야, 덤비기 왜 이렇게 덤비냐? 아, 그러다가 넘어질라.
1: 가려서 덤비.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6: 뭐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
1: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우리 농장 샘골론 쪽에 오셨어요.
6: 뭐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1: 용난이, 야, 좀 차근차근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야?
10: 야, 참,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 샘골론 쪽에 오셨단 말이에요.
6: 아니, 뭐,

0: 몸무게 이번 폭우로 팽자리가 있지 않았나요?
1: 어, 그래서?
0: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팽땅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시다가 수행한 일꾼들에게 삽을 가져라고 하셨어요. 뭐?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 수행하던 일꾼들이 삽을 가져오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기 주인들이 일선이 바빠서 미처 여기까지 관심을 돌리지 못한 모양인데 우리가 복구해주자고 하시면서 선수 삽을 드시고 그 폐인 자리를 메우고 계십니다. 관리연장 동지, 난 수행한 일꾼이 빨리 관리연장 동지를 찾아라고 해서 이렇게 봐.
1: 세상에,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 장군님께서 한때의 땅 때문에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들의 길을 멈춰세우시고 삽까지 두시게 하더니 이게 어디 농사꾼으로서 이 나라 백성으로서 할 짓인가. 어이구,
0: 관련된 동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농장에 오셨는데 관련된 동지가 이렇게 가슴만 찌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 관련자 동지!
1: 그래. 가야지. 어서 가서 배우망족한 이놈의 죄를 빌어야지. 유리하고 말고.

0: 관련자 농진, 오보의 장군님을 만나 뵈었습니까?
1: 관련자 농진, 여보.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떤 교실을 주셨습니까?
0: 어서 말씀하세요. 관련자 농진, 관련자 농진.
2: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장군님께서
0: 아버지, 어서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버지.
3: 아니, 여보. 관련장 농진.
2: 오냐, 오냐.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이 그처럼 만류하였지만 소매까지 걷어올리시고 폭우로 패였던 땅을 이렇게 몸소 복구해 주셨습니다.
0: 그처럼 귀중하신 현지 지도의 시간을 그 한때기 땅 때문에 지체하시다니. 세상에.
2: 나야말로 하늘을 쳐다볼 면목이 없는 농사꾼이야.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 말로만 귀한 땅이라고 외우면서 노력이 긴장한 데다 경기 면적에 올라있지 않은 땅이라고 소홀히 여기다 나니 이런 죄를 짓게 됐다고 솔직히 말씀 올렸습니다.
0: 관련장
1: 관련장군지.
2: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잘못은 고치면 된다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류실된 땅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농경지로 등록된 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일부 일꾼들이 나라의 흙 한 점 한 점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한 줌 한 줌의 흙이 어떤 땅인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며 가꿔주신 땅이 아닌가, 바로 그 한 줌 한 줌의 흙이 모여 땅을 이루고 그것이 모여서 조국이 된다고, 이렇게 귀중한 땅을 잘 가꾸지 않는다면 영생의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계시는 오보이 수령님을 무슨 면목으로 배울 수 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선열들 앞에는 어떻게 떳떳하게 나설 수 있겠는가고. 그러시면서 땅은 결코 장부책에 등록되는 게 아니라 조국의 한 채 땅도 자기의 피와 살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열렬한 애국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0: 위대한 장군님!
2: 정말이지, 한 생을 농사를 늘고오며 누구보다 땅을 귀중히 여긴다고 자부하던 나는 오늘이야 내 나라의 흙 한 줌 한 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0: 진정으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1: 과연 정동진!
0: 백정말, 우리 장군님처럼 내 조국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흙 한 줌도 자신의 살점처럼 그렇듯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애국자, 절세의 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위대한

0: 그렇다. 그처럼 무심한 한 줌의 흙도 끝없이 사랑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애국의 그 진정을 경외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불멸의 위대한 사상으로 정식화해 주셨으니 사람들이여, 천만 년 세월이 흘러가도 위대한 애국자, 절세 애국자의 고귀한 한생은 부흥번영하는 사회주의 이강산과 더불어 세세년년 끝없이 영생하는 것이다.
1: 지금까지 관리위원장 준배의 최혁, 작업반장 산옥의 심현숙, 준배의 아내 순녀의 김정희, 딸 오기의 리인혜, 농장원 용란의 진경님, 청년들의 김수봉, 한장석, 최수경, 소라의 최혁.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리성만작, 변철경 연출, 박연실 편집. 위대한 애국자,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 평양시와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흉흉가 극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1970년대의 피바다식 흉흉가극의 번복이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저국해방 전쟁 시기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요존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6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붉은 정성, 제6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노래, 수령님 품속에서 용생하리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4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흉시계 앞에서 6시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7시 22분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특집 위대한 어머니의 품,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4시 아름다운 나그네 폴구를 안겨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 특집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

수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6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7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승중앙 방송은 내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4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흉시계 앞에서 6시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7시 22분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10시 보도, 11시 특집 위대한 어머니의 품,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에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4시 아름다운 나그네 폴구를 안겨주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 보도, 16시 특집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기쁨의 파도, 행복의 웃음소리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8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당부. 20시 보도, 20시 13분 마음속 첫자리에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국 위대한 복무. 23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형시계 앞에서
1: 웅장하려 한 세골이의 문조인 양,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솟아오른 고가다리의 대형시계요. 꿈으로만 그려보던 먼 멀리 상의 세월이 너의 시간 속에 깃들었구나. 격정의 환호 속에 세골이의 탄생의 시각을 온 세상에 알린 시계요. 너는 이제 얼마나 환희롭고 약동하는 생활을 쉼없이 감을 것이냐. 얼마나 벅차고 기쁜 날과 날을 노래처럼 실을 것이냐. 바로 이 시간 속에서 세골이의 귀여운 복덩이들은 피어나고 향기로운 꽃들은 창가마다 활짝 피어나리. 새 삶의 보금자리를 편 집집의 손 즐거운 웃음소리 아침 저녁 울려나오리. 이런 복된 시간이 흐르라고 눈비 거진 온 한해 불같이 달려오신 우리 원수님, 인민의 행복을 수건으로 안으시고 멸사복무의 강행군길 헤쳐가신 분분초초가 만복의 분분초초되어 흐르노나. 흐르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지만 내 진정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구나. 흙먼지만 날리는 허허 볼판에 작공의 발판 단추를 누르시던 그날에로 단 한 해 사이에 세고리를 안아올리시리오 원수님 새겨오신 그 자욱자욱 다시 밟아보고 싶어. 이 가슴 뜨거움에 젖어오느나 열의 타협을 마음속에 감고 또 감으시며 한밤이 지새도록 새날이 밝도록 꺼질 줄 몰랐던 당중앙의 불빛, 그 신율의 불빛이 금빛, 은빛,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곳 아니냐. 어버이의 그 혼신, 그 고생과 맞바꾼 행복의 시간이요, 그 사랑의 초침이 새 삶의 박동으로 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숨결로 흐르나니. 이제 궁궐 같은 새집의 주인들 아침마다 저 시계를 보며 출근길 오르리. 평양 대본영기의 시간표에 보폭을 맞추며 기약과 위운의 분초를 달리며 오직 평양 속도로 보답의 시간을 새기고 또 새겨가리. 인민에게 만복의 세월만을 주시리오. 위민 혼신의 세월을 이우시는 원수님, 성스런 그 여정의 시간 속에 우리의 꿈과 리상은 앞당겨지고 인민의 세월은 무궁 번영하여라.

김진주 쌤 대형식의 앞에서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방송은 최순복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적인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성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건설 대상들의 추진정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본토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0: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고 확대회 예산은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류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뒤틈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고 확대회의에서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용의주도하게 생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발로된 일련의 변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의적인 장성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불려나갈 때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보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김종훈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도타를 들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논수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은 무비의 영감성과 헌신성으로 당과 조국을 받들어가는 열혈 청춘으로 억세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청년운동 사족관 과장 리운주 동무는 전의거리 건설 전역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 대같은 사랑이 펼친 청년 전인들의 활무대였고 이윤 창조의 전역이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22년 12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서포지구의 새거리 건설을 우리 청년들에게 맡길 결심을 필요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수도의 새거리를 건설하면서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 사회적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 정신육체적으로 단련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은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그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극진한 것인지 미처 다 알 수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어느 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전의거리 보설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의 불같은 애국 충정을 헤아려 보시며 청년 공산

0: 지휘사들이 주체혁명 이후 개척의 골간이 되고 항일혁명 투사들이 곤국의 핵심이 된 것처럼 오늘은 우리 청년들이 혁명대의 중추가 되고 사회주의, 봉산주의 건설의 선봉대, 촉구대가 되어야 한다는 정말 뜻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우리 청년들은 불과 1년 기간에 4,100여 세대의 살림집들과 또 수많은 공원 건물들을 포함한 대건축군을 훌륭히 일도세움으로써 용청년 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습니다. 2024년 5월 청춘 대기념비인 전희걸이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수도 평양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 것도 성과이지만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의 부름에 실천으로 화답할 줄 아는 청년들의 대부대가 살아난 것이 더없이 소중한 성과이라고 정말 우리 청년들을 감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1: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과 믿음 속에 이 땅에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청년이라는 이름이 긍지 높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없이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청년들은 당의 부름에 위훈으로 화답해 나서는 영영한 애국 청년 집단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운동 사족관 강사 양미성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우리 청년들이 저국의 소복변 압록관계 속에 일도세운 처유의 대원실근, 리상적인 농장도시에도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백두산 계속에서 용웅 청년들을 키워주시던 위대한 손길로 또 수도 평양에 하나의 웅장한 고리를 떠올리는 애국 청년들을 키우시던 그 믿음으로 저국의 소복변 위화도 지구를 찾고 또 찾으시며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고귀한 자업을 줄기차게 새겨가도록 보살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찾아오실 때마다 재난의 대명사도 같던 솜지구를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시켜가는 우리 청년들을 높이 내세워 주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완공 단계에 들어선 신의조 온실종합농장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전면적 진흥의 웅대한 구상과 가업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창조의 재보가 늘어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하여 청년들이 애국의 고목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라고 이 조선을 또 메꿔나갈 새 세대들이 저국을 먼저 알고 시련을 이겨내며 혁명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애국자들의 대부대로 성장한 것이야말로 이 세상 옥만보아에도 비할 수 없는 우리 당과 국가 인민의 기쁨이고 또 자랑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훈육한 용도 밑에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도 청춘의 자서전에 용감스러운 연대들을 줄기차게 또 자랑스럽게 새겨갈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의 깃발은 더 높이, 더 세차게 휘날릴 것입니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의 일꾼들,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평안북도 간석지 건설 종합기업소 지배인 서원길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의 투쟁 기세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간석지 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승리할 조국의 내일을 내다보시며 간석지 조사단을 모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6년 8월 26일 비단섬 간석지 건설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파도 사나운 백길과 세찬 빗바람을 헤치시며 소북단의 외진 섬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비단섬 간석지 개간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간석지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됐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 수령님을 모시고 비단섬의 불멸의 자옥을 새기신 때로부터 혁명 용도의 전기관 간속지 건설장들을 현지 지도하시며 일꾼들과 건설자들이 당의 대자연 개조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요문 강국요문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소예 기술 개선은 기적적인 건설 신화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 수많은 간석지들이 사회주의 대농장으로 본영의 만년재부로 훌륭히 솟아올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간석지 건설을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단기별 목표를 바로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잘하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간속지 개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간속지 건설자들에게 유화, 대개도 간속지의 전육을 안겨주시고 은종어린 친필소환도 보내주시며 걸음걸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졸세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간속지 건설자들은 지난 60년간 다사도 간속지, 대계도 간속지, 홍건도 간속지를 비롯한 수많은 대상 건설에서 영웅적 노동계급의 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졸세비인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배가 된 분발력으로 간속지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 언급했습니다. 간속지 건설이 후손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융성본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시공조직과 지위를 박력있게 하며 노력과 자재를 조략하는 우리식의 공법들을 받아들여 건설의 질을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간속지 개간 목표 점령에 총매진하며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열에서 더 기세차게 더 용감하게 분투해 나아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1: 당좌인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금속공업부문 노동계급이 8월 계획 완수를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금속공업성에서는 일꾼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월계획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알아보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책제철연합협소에서 주요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성능 개선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주되는 목표로 내세우고 생산자 대중의 창조력을 적극 활동하면서 증산의 도금을 균차게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황해제철연합협소에서는 설비들의 가동일수를 보단드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률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리마 제강연합기업소에서도 생산 설비들의 운영 효율 제고와 노동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서 매일 많은 강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각지 철광석 생산단위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철종광 생산을 늘려 금속공장들의 생산 통상화를 힘있게 밑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무산광산연합기업소에서 여러 차례의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해서 철광석 증산의 담보를 마련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철광석 생산을 1.2배 이상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운율광산에서는 철광석 생산을 활성화하고 전광 품위를 제고하는 등 질 높은 철종광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기술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매일 계획보다 많은 양의 철종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재룡광산에서도 채굴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생산에 적극 받아들이면서 광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 지방발전, 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어 전국인민들의 물질문명 생활에서 보다 큰 개변을 가져올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살림집 건설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계획을 면밀히 세운 데 맞게 설계, 시공, 감독 일꾼들 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보여주기, 기술학습 등을 실속있게 조직해서 앞선 공법과 경험을 논리 일반화하도록 했습니다. 시군의 일꾼들은 정치 사업을 화선식으로 볼려 대중의 요리를 고조시키는 한편 모든 시공 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면서 공사 조직과 지위를 능숙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산골 고유의 특색을 잘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창성군에서 금야리의 살림집 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군안의 건설자들은 시공 기준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지붕 공사, 기와 씌우기를 질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부 공사에 용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촌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천마군, 구장군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기초공사, 벽체 축조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로 노력과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선진적인 공법을 논리 활용하면서 미장작업에서 련일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산군, 정조시, 독림군에서 시공지도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면서 기능공 대여를 드리고 건설장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해서 건축공사를 타구치고 있으며 마을 주변의 정리사업도 립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펼친 당의 숭고한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일념 많고 벽동군, 피흔군, 삭주군의 건설자들은 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함께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에서는 곤제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지방의 원료 원천의 의거에서 생몰탈, 기와 칠감을 비롯한 마감 곤제를 자체로 생산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1: 고마운 우리 당 우리 제도의 혜택 아래 사회주의 대가정에 넘치는 인민의 웃음꽃이 정평울의 백살 장수사 가정에도 피어났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평군 선동리 23인민발의 한춘옥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군안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축하 속에 생일상을 받아는 노인은 근로하는 인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 복무하는 고마운 우리 제도가 있어 오늘과 같은 영광을 받아안게 되었다고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할머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찾아주신 해방된 조국에서 마음껏 농사를 지으며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동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일념 안고 그는 수십 년간 농사일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아낌없이 바쳤으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 조국보의 조소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을 내세웠습니다. 장수사 노인의 가족 친척들은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앞당겨오는 위대한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당제 구차대의 결정관찰을 위한 진군길에서 자랑찬 노력적 성과를 이룩해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2: 다음, 러시아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틴이 22일 통일 러시아당 대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자기의 장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주적인 나라라고 하면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고 가정들의 복리를 가져다주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모두가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러시아는 모든 난관을 이겨내며 경제 장성과 사회 분야의 발전, 국가 관리 개선,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계획들을 가동 및 실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통일 러시아당이 다자녀 가정 지원, 강력한 경제 건설 및 기술 발전, 문화적 동일성의 보호, 모든 러시아 지역들의 조화로운 발전, 도시와 농촌들에서의 높은 수준의 생활조건 보장 등의 과업들을 수행해야 하며 특수군 사작전의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는 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권주현, 조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촌,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가지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남포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장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힐산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9도씨, 함흥 31도씨, 청진 28도씨, 실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라선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총진,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3도씨 30도씨, 신의주 21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31도씨, 사리원 24도씨 30도씨, 강계 18도씨 28도씨, 원산 22도씨 29도씨, 함흥 19도씨 31도씨, 총진 20도씨 28도씨, 희산 15도씨 26도씨, 남포 24도씨 30도씨, 라선 19도씨 27도씨, 개송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성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역사 속인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기는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8월 25일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내각 부총리들과 주요 상들, 국방송 지휘관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책임 일꾼들이 방청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먼저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제2차 전원회의가 결정 포치한 올해 중요 정책 건설 대상들의 추진 종령과 주요 경제부문 사업들의 현 실태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대회 결정 관철의 첫 해부터 국가사업 전반에서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과시하는 중대한 변화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완강한 분투와 노력으로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누적되고 지난 시기보다 더 방대한 계획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투쟁의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실행 담보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대회가 제시한 방대한 전망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어서 관건적인 올해 투쟁의 성격과 의의가 다시금 상기되었으며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경제지도기관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책지도부서들이 비상한 책임성과 고도의 신중성을 발휘할 때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국가발전의 폭과 심도, 전망 목표의 방대성에 있어서 미중요의 창조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대적 특징

0: 과 현실적 요구에 맞게 성과와 경험을 장려하고 교훈과 해결책을 부단히 도출해내는 원칙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의 두툼없는 완결과 단기적, 중장기적인 과업들의 실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과 적시적인 대책안들을 검토했습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국가 경제지도 기관들이 변화된 환경과 의연 복잡 단안한 조건과 애로들을 영리 주도하게 전략적으로 극복하며 특히 중요 정책 대상 건설 사업에서 집중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과 일련의 방침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대회 결정 집행 과정에 반려된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예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 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 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회재 건설의 모든 방면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 경제적인 장성 속도를 견인해야 할 중임이 우리 지도 간부들의 어깨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하시면서 전당의 당 조직들이 백사천사를 사상사업으로부터 출발할 때에 대한 당중앙의 불변의 요구에 맞게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의 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두세게 벌려나갈 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전진 포폭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기와 분투를 요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제9기 당중앙위원회가 내세운 변혁의 목표들은 단순히 실무적인 계획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존의를 지키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치 투쟁 과업으로 된다고 언급하시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 결정 관철의 초타를 틀어잡은 일꾼들이 오늘의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하고 그것이 그대로 인민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항시 자각하고 올해 투쟁을 반드시 승리적으로 결속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수행의 활로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1: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을 과감히 다그쳐 나가고 있는 온 나라 천만 인민은 혁명 무력 강화의 위대한 새 시대를 장엄히 펼쳐주신 경애하는 총비 소동진을 우러러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와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홍은양 동원은 경애하는 총비 소동진께서 정력적인 영도로 우리 민 군대를 사상과 신념, 도덕에서 투철한 정치 사상 강군으로 키워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해 2월 김일성 정치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사상이 없는 무장은 세부치에 불과하며 군대의 정치적 역량을 우선적으로 질적으로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강군 건설의 기본 방도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명백히 내리게 된 결론이라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대의 제일 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용도에 무한히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로 키우시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혈과로 호를 바쳐가고 계십니다. 전군의 당의 유일적 용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적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해 나갈 때에 대한 사상, 어중업 7년대 칭호쟁취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옥척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에 대한 사상을 비롯해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리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당용적 지침으로 되었습니다.
1: 인민군대를 정치 사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도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헌신과 노고에 의해서 우리 군대는 무적의 혁명 강군으로서의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도쳐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규군과 함께 민간 무력을 강화시키신 것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리해안의 예지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이룩하신 또 하나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책임 강사 김진양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0: 흉년은 청비서동지께서는 흉흉발전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러농족이군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강용적 가업들을 환히 밝혀주시며 민방위 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러고를 바치시었습니다. 2022년 8월 제6차 러농족이군 지혜송은 회의 참가자들에게 역사적인 소원을 보내주시어 러농족이군의 종례와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백승의 방약을 안겨주시고 민방위 혁명사족관을 우리 당의 주체적 민간 무력 군소의 사상과 업적이 집대성된 혁명의 만년세보로 훌륭히 꾸리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흉년은 청비서 동지이십니다. 흉년은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불패 혁명 무력으로 자라난 우리 러농족이군의 용족 기상은 2023년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장에서 뚜렷이 가시되었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사상가 용도로 민방위 무력 군솔의 최전 성기를 펼쳐가시는 흉년은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러농족이군의 힘찬 발구름 소리는 나를 따라 세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 강대한 주체조선의 힘이시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내 나라는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사회주의 국가로 빛을 뿌릴 것이며 우리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 것입니다.
2: 자칫 마감곤제 생산 도대를 부단히 강화할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각지의 마감곤제 생산 단위들에서 곤제품의 국산화와 질 제고를 위한 사업의 힘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해당 단위 일꾼들은 인민들의 수요와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는 질 높은 곤제품들을 원만히 생산 보장하기 위한 경제 조직과 지위를 박력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존진 7보 마감곤제 공장에서 자체의 기능공 용량을 강화해서 차열 복합판을 이용한 조립 해체식 가솔 고운물과 여러 가지 색과 무늬를 조화롭게 결합한 장식 고울들을 생산함으로써 대상 고운소리에서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솔비 현대화를 목적지향성 있게 내밀고 있는 대송무역회사 세고리 모란 고운구 제작소에서 수감부에 의한 승강식 당반과 사용이 편리한 공간절약형 가구 등 문화성과 편리성이 철저히 보장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대송산 가구 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사문석을 결합한 량수 책상과 식탁을 비롯해서 실용적이면서도 독특한 여러 가지 마감 고운 제품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황희남도 과학기술위원회 해주 발명기술도입소에서도 고운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지옥의 흔한 원료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 형태의 경소 마그네시아 가구 제품들을 질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 풀고름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국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알곡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릴 때 대한 당정책을 받들고 개성시에서 풀비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력 개선에서 풀고름 생산에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하고 분배에 나선 시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위해서 풀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시 농촌용인위원회에서는 노력과 운반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풀비기와 풀고름 생산을 적게 끝내기 위한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일꾼들을 농장들에 파견해서 조직 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장풍군 고하농장, 석촌농장, 국화농장에서 풀비기와 관련한 보유주기를 의의있게 조직한 데 기초해서 풀고름 원천을 적극 찾아 제때 배드리는 것과 함께 고름 생산을 다그쳐 지난해보다 실적을 2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알곡 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풀고름 생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한 시농촌용리위원회 해선남새농장, 의포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풍구역, 판문구역의 농장들에서도 산기슭과 물길뚝, 논밭머리, 강하천 주변의 풀들을 말끔히 거둬들이면서 뜨락도리의 가동률을 높여 풀을 퇴적장에 제때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안의 농장들에서는 배들인 풀이 마르기 전에 물고름 주기와 흙돕기를 책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당의 운정 속에 현대적으로 일조선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에서 선진적인 양식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바다 양식물 생산을 보다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윤유남 특파기자와 만난 신포시 바닷가 양식 사업소 지배인 한철수, 작업반장 한병록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모든 비배 관리를 각 기술적으로 진행해 대기 최소 앞쪽에 정보당 16톤씩 생산했습니다. 지난 시기는 보게 되면 10 내지 4톤 정보당이 10톤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보당 16톤에서 그 시안의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에 적극 이바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밥조개뿐 아니라 성게 양식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준비 사업으로 지금 이제 적지를 20종보를 선택했습니다. 대체로 다시마 양식장 밑입니다. 혼합 양식 형식으로 성게와 다시마를 다 같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적지를 선택하고 그 밑에 이 5초 조성을 합니다. 또 이제처럼 돌구르기라든지 그다음에 조개 껍질에 의한 부착 기질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9월부터 알바 지식입니다. 그래 9월부터 알바지 시작해가지고 우리 배양장에서 자체 배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은 면적에서 성게도 생산하면서 다시마도 생산할 목표를 밑에 그 준비 사업을 지금 실속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4: 밥쪽에는 투자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세가 두 가지, 용유 두 가지, 공정 하나하나가 다 노력을 써야 합니다. 그에 비하면 성게는 자연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배양을 해갖고 바다에 놔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성게들은 쟤네가 모기활동을 시작해서 10cm부터 8cm 이 정도 크면 궁궐을 골라서 수확을 하는데 투자는 적게 들이면서 경제적 실리가 아주 큽니다. 실내 배양장에서 9월까지 알바비가 시작되는데 엄지 성게 한 마리가 한 번에 10만 원이 잃어갈 정도 알을 낳습니다. 이 알을 떼어서 새끼 성게를 방류하면 이제 3년 후에는 많은 양의 성게를 거둬들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1: 다음, 러시아의 통일 러시아당 위원장인 드미트리 메드베제브가 22일 당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당의 주요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러시아는 단결의 힘으로 외부의 거신 압력을 이겨내고 있으며 특수군사작전의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자기 영토의 20%를 잃었으며 보다 많은 영토가 러시아에 귀속되리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 러시아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들은 인구와 인재, 지역발전, 경제, 기술, 러시아의 독특한 가치관과 문화의 보존, 그리고 국가의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당은 청년들에 대한 교양이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대회에서 채택된 인민강령의 우선 과제들에 편리한 생활 조건과 도시 환경 마련, 그리고 농촌의 종합적 발전, 경제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통일 러시아당은 또한 지구상의 우호적인 정치 세력들과의 관계 발전과 친선적인 나라들의 통합 활동에 이바지할 것이며 새로운 세계 안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참가하고 현대 신식민주의적 행위들을 반대해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조은경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촌,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씨로서 평년보다 5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송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면서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에 대체로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남포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원산시는 오전과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 힐산시는 대체로 흐리어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라선시는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송 28도씨, 신의주 30도씨, 해주 29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9도씨, 원산 29도씨, 함흥 31도씨, 청진 28도씨, 희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8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 라손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시는 새벽과 오전에 주로 개인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으며 총진, 희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개송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3도씨 30도씨, 신의주 21도씨 30도씨, 해주 25도씨 31도씨, 사리원 24도씨 30도씨, 강계 18도씨 28도씨, 운산 22도씨 29도씨, 함흥 19도씨 31도씨, 총진 20도씨 28도씨, 희산 15도씨 26도씨, 남포 24도씨 30도씨, 라손 19도씨 27도씨, 개송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북부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전반쪽 지역에서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30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전반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9월 1일 전반해상에서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당과 함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세상에 부러움 없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어디가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대한 기쁨 넘친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갈마반도의 희한한 자태를 드러낼 때가 오토지 같은데 지금은 여기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련된 인민의 제부입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우리의 행복입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승지로 꾸려주시리요.
1: 오래전부터 경치 좋고 아름다운 해변가들에 인민의 문화시설을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무리켜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2018년 신년사에서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건설을 최단 기간 내에 완공할 때 대한 갑을 제시하시고 강력한 건설 역량 편성과 설비, 자재, 자금 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나라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고리 형성안을 연구하시고 태풍이 불어치는 건설 현장에서 설계를 손색없이 완성할 수 있는 방향과 방도도 밝혀주셨으며 방대한 형성안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형상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관광지구를 자기 황홀한 자태와 현대미를 한껏 자랑하는 웅장화려한 해안관광도시로 최상위 해양공원으로 꾸리기 위해 총비서 동지께서 지도해 주신 형성안은 무려 수천 건에 달합니다.
0: 평양시 관광관리국 국장 김성철 동지의 얘기를 들으며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오려있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우리 다시금 되새겨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가는 해안명소로서의 특유의 매력을 뽐내며 새 문명 새 복리의 장관을 펼치고 있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축물의 하나하나의 요소, 자그마한 세부에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이 뜨겁게 오려있다고 하면서 국가관광총국 처장 오현동지는 얘기했습니다.
2: 지금도 우리나라 관광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뚜렷이 명시하시고 우리시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과 인민이 행복 넘친 웃음소리를 백배해 주게 될 이 고귀한 지침과 이 방도들을 밝혀주시며 심려를 기울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존귀하신 그 영상이 이 숭엄이 어려웁니다. 2019년 4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에서 인민들을 위해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들여 마음먹고 건설하는 대상인 것만큼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게 매 건물들이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시공의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6일 인민이 문화관광지로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건설장을 찾으셨을 때에는 공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기세를 늦추지 말고 건설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며 운영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빈틈없이 갖출 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또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2024년 12월이 마지막 나날까지 또다시 동해의 명사 심리에 명도의 좌우를 새기시고 새 시대 관광산업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정녕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적인 용도와 그의 높으신 리상, 크나큰 웅지에 떠받들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는 마침내 해수욕 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 시설들, 또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이 동해 명승이 진미를 안겨줄 수 있는 이 문화생활 기지들이 갖춰진 명실공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식이 해안관광 도시로 일떠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인민들이 바다를 통한 문화의 도구를 볼 수 있게, 이것은 인민에 대한 요라의 정이 뜨겁게 선배어 있는 위대한 노보이의 마음속 진정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돌아보시던 그날 격려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해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우리 당이 오랫동안 공력을 들여온 수건 사업이 장쾌한 현실로 결속되었다고, 무궁무진한 우리의 개척 정신이 다시 한번 이 방대한 건설 사업을 통하여 보란듯이 과시되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매기의 울음소리, 파도소리만 들리던 한적한 이것이 이처럼 훌륭하게 변모되리라고 그 누가 상상해 보았습니까?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6월 또다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찾으셨습니다. 자신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다 묻어두시고 오히려 건설자들이 수고가 많았다고 감높은 평가를 주실 때 온 나라 인민들은 격정의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새로 건설한 응급치료소의 구급소생실, 수술실, 경과관찰실, 검사실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의료봉사의 지위를 높이고 의료일꾼 대열도 잘 꾸릴 때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전에 들려옵니다. 명사십리 해안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며 앞으로 이것의 인민의 문화 휴식토가 일떠서면 명사십리가 인파심리로 될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경의하는 그이의 정겨운 음성이, 명사십리가 인파심리로, 그이께서 그려보신 인민의 행복이 지금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정녕 이것은 경의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펼쳐주신 인민사랑의 물결, 기쁨의 바다입니다. 자유로운 노보이의 그 사랑을 전하며 행복의 물결은 끝없이 설레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승지로 꾸려주시리요.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과 박천, 상원, 법동, 여덕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50mm, 북부족 지역에서는 15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26일 수요일이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사진문은 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당이 숭고한 리상에 발맞추어 도서재지들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대상건설 및 개건공사들이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변혁시대의 전의에 우리의 혁명군대가 있다 이런 제목으로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추동하는 기본 핵심 견인기로 키워주신 불멸의 실록을 더듬으며 쓴 기사를 온근 한 면에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척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일꾼들은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멈추지 말자는 데 대해 쓴 글들을 싣고 지방발전 정책의 생활력은 무엇으로 담보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정평군 당년의 사업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정신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한국의역 범빈 물자보장관리소 당세포비수 림향미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오늘도 울려오는 전 세대들의 목소리, 부단한 전진과 혁신에 참다운 충성과 애국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된 62여 년전 황해제철소 강철 직장의 이중 천리마 직장 골기 교리문을 펼치고 쓴 기사를 사진과 함께 주고 상원의 투쟁 본때로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데 대해 쓴 글들과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0번째 생일을 맞이한 정평군 선동리 23인민반의 한춘옥 할머니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신 소식, 그리고 전국 공개 바둑 경기 대회가 진행된 소식과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에서 농촌 청년 작업반 청년 분조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질 경쟁이자 과학기술 경쟁이다 이런 제목으로 질 제고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러 단위의 현실을 놓고 쓴 기사와 단결정 관철의 전구들에서 현지 보도자가 보내온 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주고 최근 강수량과 예견되는 날씨에 대해 해설한 글과 여러모로 우월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과일군 포구 농장에서 천연 유황 감탕 비료를 이용하여 덕을 보고 있는 데 대해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청소년들 속에서 모범 독서가 대열이 늘어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싣고 미래를 담당할 새 세대들을 위험한 신군국주의 길로 내몰고 있는 일본 지배층의 죄악을 폭로한 글을 비롯해서 국제 소식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가 진행되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신 소식을 영상 사진문을 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10여 개 굴지인 단위가 년간 3, 4분기 인민경제 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략적 가치가 제일 높은 투자이다는 데 대해 쓴 기사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비단섬 간척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예순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된 소식을 싣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을 위한 끝없는 사랑의 세계를 전하는 기사와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에서 기본은 자기 공장과 직종에 맞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주인된 자각을 지녀야 진심으로 도와 나설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동림군 인민회의 대의원인 청강 양곡 가공사업소 지배인 박광춘 동무의 경험연단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증산 경쟁의 불길 높이 알곡까지 점령을 향하여 더욱 분발 분투할 때 대해 쓴 기사와 함경남도의 농업지도 기관들에서 가을거지와 나달 털기를 적기